목표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뤘을 때 흘리는 건 구슬땀. 고통이나 어려움, 고생을 동반할 때 흐르는 땀을 비지땀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흘리는 땀이든 값지지 않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삶의 현장에서도.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복구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는 가장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마 위에 맺힌 투명한 결실은 그 무엇보다 빛이 나겠죠.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F샵 단추 알레그로를 미셸 베르파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답죠. 저한테는 글쎄요, 연습할 때 흘리는 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 연습을 하다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몸은 지쳐있는데 참 마음이 개운하거든요. 아, 오늘도 할 만큼은 했다 하는 작은 성취감도 있고요. 꼭 뭐 대단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해 흘린 땀 그 자체가 이미 꽤 멋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구슬땀이 기분 좋은 보람으로 남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음 번호 630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소영님이 19년 전 구슬땀 흘리며 진통 겪고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낳은 아침입니다. 제게도 아이에게도 또 정원님과 아당님들에게도 선물 같은 하루이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늘 아이의 생일이군요. 19년 전. 아 그때도 더웠을까요? 더웠겠죠. 8월이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 낳을 때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엄마가 겪는 고통보다 아이가 힘든 게 10배 정도 더 크다네요. 얼마나 그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아이가 힘들었을까요? 아이에게 19년 전에 정말 세상에 나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세상에 힘들게 큰 고통을 이겨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우리 갓구운 크로아상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모처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들을 수 있어서 신청해 봐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저희 집 60일 말랑이도 함께 아당 잘 듣고 있답니다. 60일 말랑이면은 60일 된 아기인가요? 와. 자, 신청해 주신 거군요. 제가 연주한 곡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 번호 8.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시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장조 안단테를 김정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갓군 크로아상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환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한 지붕 아래의 쉐어 라이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서로에게 선택되어 무연고 우연 가족을 이룬 생판 남남인 다섯 명을 소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이름은 사람도 집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뜻의 미로헌이다. 미로헌이는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다. 써니, 미로헌의 맏언니이며 이 글의 화자다. 신문기자로 출발해 감귤 농사꾼, 방송 진행자를 거쳐 지역문화재단에서 정년 퇴직했다. 수, 상품 디자이너이며 미로헌의 미적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 미대 언니답게 예쁘면 다 용서한다가 그녀의 좌우명이다. 루나, 미로헌 막내, 이 구역 젊은 언니다. 6년째 발레를 배우고 있으나 아직도 다리 찢기를 못해서 슬프단다. 마루, 미로헌의 유일한 청일점이다. 비누의 남편이며 고기 굽기 1등, 설거지 1등, 커피 내리기 1등, 신박한 살림살이 쇼핑 1등, 집수리 1등, 말 그대로 미로헌의 인재다. 비누, 미로헌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주에 내려오기 전까지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고 지금도 미로헌이 가운데 단연 책을 가장 많이 사서 읽는 사람이다.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햇살이 쨍하다.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다. 빨랫감을 챙겨 세탁실로 가는데 2층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달 청소 당번이 누구더라? 단체 대화방을 열어보니 수다. 제가 오늘 내내 미팅이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소음 양해 부탁요. 1층 세탁실에서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2층 살롱에서는 청소기가 열릴 중이다. 미로원의 평범한 토요일 아침 풍경이다. 잠시 후 주방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온다. 비누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굿모닝. 언니 안녕. 우리는 주방 한가운데에 놓인 아일랜드 작업대를 중심으로 냉장고와 팬트리, 그릇장을 오가며 각자의 아침을 준비한다. 아침 쟁반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온다. 곧 비누도 마루와 마주앉아 식사를 시작하겠지. 둘은 2층 살롱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 살롱은 아침이면 선명한 한라산 스카이라인을, 저녁에는 붉은 노을을 반찬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이윽고 청소기 소리가 멈춘다. 설거지하는 마루 옆에서 내가 그릇을 정리하는 사이 2층 계단을 다다닥 내려온 수가 휘리릭 집을 나선다.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에 원래 회의 안 잊었지? 이따 보자. 수고. 루나는 아직 조용하다. 일어났다면 분명 살롱으로 나와 커피를 내렸을 텐데 주말 늦잠을 즐기는 중인 듯하다. 루나는 웬만큼 기력을 되찾으며 내려와서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며 묻고는 자기가 가본 맛집 중 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점심 먹고 나서는 지난 비에 한창 자란 속마당과 바깥마당 풀을 함께 정리하자고 해야겠다. 느긋한 주말 아침, 이렇게 다섯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닮은 구석은 많지 않다. 생활 리듬도 성격도 나이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다름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며 시간과 예의, 작은 습관을 나누어가는 사이 남보다는 우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실감난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D장조 64여번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스메타나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조선희의 책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아니고 오랜 친구도 아니었던 다섯 사람이 한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재밌죠. 이렇게 쉐어하우스는 점점 더 익숙한 주거 형태가 되어갑니다. 아무래도 저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살긴 외롭고 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가족도 좋지만 가족은 좀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막 서로에 대한 또 어쩔 수 없이 막 간섭도 하게 되고 책임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냥 각각의 독립된 삶을 살면서 그냥 외로움 달랠 수 있게 한 집에서 사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쉐어하우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 비결은 오늘 글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서로 닮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생활 리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그 다름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누군가가 일찍 청소기를 돌리면 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늦잠 자는 사람은 그냥 자게 두고 또 시간이 맞으면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풀도 뽑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서로 간섭하고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보다 우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았는데요. 꼭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를 나누다 보면 그것도 충분히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뿜이 에미님이 아까 전에 요즘 수빈이는 말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야 싫어가 입에 붙어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야 수빈이가 벌써 대화가 될 정도라니 정말 훌쩍 컸군요. 근데 아니야 싫어도 사실 자기 의사표현을 시작했다는 신호잖아요. 그 모습도 얼마나 귀여울까요. 근데 이맘때 그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가급적이면 안 돼 하지마 이런 말 대신에 그것도 좋네 근데 이렇게 해볼까 이런 예쁜 말을 좀 많이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보라 밤의 장막은 거치고 듣겠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르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보라 밤의 장막은 거치고 주빈 메타가 주연은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허먼 허펠드가 작곡한 As Time Goes By입니다. 1942년 영화 카사블랑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곡이죠. 사실 이 노래는 영화보다 10여 년 앞선 1931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Everybody's Welcome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카사블랑카에서 옛 연인 릭과 일사의 추억을 불러오는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기억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 없이 바이올린 선율로 만나보죠. 허먼 허펠드의 As Time Goes By,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아, 이 재즈 풍의 편곡 너무 좋네요. 김지한의 바이올린이었고요. 아, 그레테이트의 드럼, 그리고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 제프 카니의 베이스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신혜숙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알비노니 오보에 협주곡 D단조 2악장 아다지오를 하얀츠 홀리거의 오보에 그리고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그리고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은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의 기사들은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이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연 안내가 1부에 나갔죠. 오늘 2부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크리에이터 올리버 쌤과 그의 아내 정다운 씨가 출연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랜 애청자이자 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두 분을 모셔서 올리버 쌤 가족의 나만의 음악 앨범을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안네 소피부터의 바이올린과 렘버르 로드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즐겁게 다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병기 씨 이수인곡 별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관전

0: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페터 패팅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고 한국을 무척 사랑하는 무려 200만 유튜버죠. 올리버 쌤 그리고 아내 정다운 씨입니다. 두 분은 평소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빠짐없이 챙겨 듣는 찐 팬이자 오랜 애청자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새 책을 내고 한국을 찾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앞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반가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두 분이 직접 고른 세 곡의 음악과 그 곡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 너무 인상들이 좋으십니다. 우리 올리버 쌤과 정다운 씨 부부와 이야기는 앨범 후에 충분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일단 만나볼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쌤의 아내이자 두 딸 체리와 스카이의 엄마 정다운입니다. 저희 부부의 첫 번째 음악 앨범에서 만나볼 곡은 BJ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저희 신간 도서의 에피소드인 달콤했던 외출과 절반 남은 피자와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미국 텍사스 시골에서 일과 육아에 치여 5년 동안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저희 부부에게 바리톤 김기훈 성악가님께서 댈러스 오페라 카르멘의 초대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9주년 선물이니까 다녀오라며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맡아주신 덕분에 오랜만에 말끔한 옷을 입고 밤 데이트를 나섰습니다. 카르멘의 무대에는 열정과 생명력이 과시하듯 넘쳐 흘렀고 특히 투우사의 노래가 주는 멋진 에너지에 저희 마음도 덩달아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어두운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시부모님 드시라고 준비해둔 피자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활기찬 음악이 끝난 뒤 마주한 그 차가운 피자는 아버님의 췌장암 투병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0: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투사의 노래, 여러분의 건배에 보답하리라. 바리톤 호세 반담의 노래, 그리고 알랭 룸바르가 주연은 스트라스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던 하루가 또 두 분에게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남아있겠어요. 그날 이후에 두 분 가족에는 또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한 위로가 되어준 음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앨범, 이번에는 올리버 쌤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쌤입니다. 저희 부부의 두 번째 음악 앨범에서 함께할 곡은 모차르트의 론도 가돈조입니다. 아버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저희 부부의 삶은 매일 죽음과 동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야외어 가는 아버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이면 저의 영혼도 깎여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준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론도 가돈조입니다. 모차르트가 아버지의 위독함을 직감했을 무렵 쓴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잦은 상실을 겪었던 그가 죽음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고통을 소리 높여 호소하기보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앉는 듯한 선율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생전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음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며 위안을 권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희에게 이 론도는 인생의 선생님 같은 곡이었습니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 교향번호 511 재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연주자의 입장에서 연주할 때는 이 음악이 언제 누구의 어떤 순간에 가닿을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아, 이 연주가 듣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연주자로서 감사하고 또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근데 이 곡, 모차르트 론도는 두분 중에 누가 먼저 찾아서 듣기 시작하셨어요?
1: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0: 네.
1: 피아노를 연주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연습해보고 그냥 그걸 막 필사하듯이 그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를 느끼면서 굉장히 괜찮다. 뭐이 죽음도 우리 일부분이다 하고 선생님이 인생 선생님이 저희를 위로해주는 기분이었어요.
0: 네, 세 번째 앨범 우리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음악 앨범은 다시 다운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장 좋아하셨던 햇빛이 따사로운 오후 2시에 마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1악장은 아버님 임종 후 추모 기간 동안 저희 부부를 일으켜 세워준 곡입니다. 오케스트라가 팡파르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듯한 장엄한 도입부는 마치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처럼 압도적입니다. 한낱 작은 인간인 제가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섰을 때, 이어 등장하는 피아노 독주의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피아노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소박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 듯 등장합니다. 거대한 운명과 대화하듯 어우러지며 끝내 조화를 이루는 피아노의 선율 속에서 죽음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교향악 번호 50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산드로 베그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아카데미 카메르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을 모두 듣고 나니까 하나의 긴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 음악에는 오랜만에 함께 외출했던 두 분의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버님의 투병을 곁에서 지켜보던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음악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다시 살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신 또 직접 목소리로 읽어주신 두 분이 지금 바로 제 앞에 계십니다.

0: 인데요. 이제 음악 앨범은 모두 펼쳐봤고 두 분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올리버 샘으로 더 익숙한 올리버 샨 그랜드 씨 그리고 아내 정다운 씨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 여러분, 올리버 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늘 라디오만 듣던 김정원 DJ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곁에서 들으며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설렙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다운 씨도.
2: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마님 작가입니다. 올리버랑 같이 아메리칸 서바이벌 책을 함께 써서 한국으로 왔고요. 타국에서 고단했던 이삿길이랑 생존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가족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 아름다운 당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영광이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0: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죠. 저도 사실 아버지를 지난 작년 12월에 떠나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청취자분들도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다 짐작하시면서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의 긴 생활을 다 정리하셨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에는 어떤 일정 이또 있으셨죠?
2: 사실 아버님이 집을 직접 지어주셨을 때는 그 집이 저희의 forever home이 될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기후변화랑 가뭄 앞에서는 되게 취약하고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랑 되게 미묘한 타이밍에 아버님이 가시게 됐고, 유언으로 본인이 죽는 것은 무섭지 않지만 혼자 남을 어머니가 남는 것은 두렵다고 잘 같이 보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는 물을 찾아서 미네소타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이 서울에서 대만까지 가는 거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라지만. 그래서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위로해주신 분들을 만나 뵐수 있게 뭐 사인회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감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두분 일정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 또잘 보내고 가시고요. 또 아이들도 함께 왔죠?
2: 네, 맞아요.
0: 네, 또일 때문에 오셨지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계속 함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나만의 음악 앨범 들어본 특별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세 곡의 음악과 함께 가족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두 분에게 또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올리버 쌤과 정다운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0: 입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인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은 미치 밀러 오케스트라의 노래로 You are my sunshin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한국판 리메이크로 화제인 영화죠. 영화 인턴. 풍부한 인생 경험을 지닌 70살의 인턴 벤과 열정 가득한 30대 젊은 CEO 줄스. 나이를 초월한 두 사람의 우정은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인턴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영화 초반 벤은 이렇게 말하죠.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게요. 이보다 더 명확한 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아요. 인생의 어느 쯤에 있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안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요.

0: 네,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인턴 리메이크작이 추석에 개봉하더라고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인턴 중에서 브레스 디플리 줄스, 깊게 숨을 쉬세요 줄스였습니다. 네, 추석에 그래서요. 인턴 리메이크작이 개봉하잖아요.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그쵸? 올 여름에 너무 헐리우드 대작이 빵빵했어가지고 한국 영화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던데 인턴 기대됩니다. 로버트 딘으로 역엔 최민식, 줄스 역에 한소희 배우가 맡았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나오만 준다면 뭐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벤이 줄스에게 한 이 말도 인상적이에요. 일도 가정도 다 잡고 싶지만 쉽지 않은 줄스에게 벤은 말하죠.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게 두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캡틴 코리아님.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정말 아 그래 이거면 됐지. 이거 왜 우리 너무 많은 걸 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쉬는 것도 들어가죠. 사랑하고 일하고 쉬고. 남현서님 비가 조금씩 오네요. 분위기 좋은 불금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뭐 하면서 오늘 불금 즐기실 계획 있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은 이리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조가

매너즈 메이커스맨. 콜린 퍼스의 멋진 스튜핏과 중년 액션을 제대로 각인시킨 장면 그리고 또 음악이었죠. 앞서 들은 곡은 007 No Time To Die, 한스 지머의 No Time To Die 스위트, 다니엘 크리에그 표 제임스 본드의 여정을 마감하는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완전 좋네요 하면서 오늘따라 음악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은데요. 숨막히게 로션을 발라야겠다. 날쌤 붕구님. 네, 감사합니다. 오, 칼림. 임덕천님, 반갑습니다. CBS 처음 듣는데요. 최강희님 예뻐요. 목소리도 짱짱 하셨습니다. 어떻게 CBS를 처음 듣게 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반갑습니다. 주파수 고정 자주 와주세요. 네, 기쁨이를 찾은 슬픔이님.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내 커플이었어요. 와, 부럽다. 멋지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너무 영혼 없어 보이나요? 그런 거 아니요. 정말, 네. 오히려 영혼 없는 멘트를 하게 될까봐 진짜 부럽습니다. 겨울아이님. 출퇴근할 때만 라디오를 들었는데 몇 달 전 생긴 이명으로 인해 사무실에 종일 CBS 고정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CBS는 음악을 많이 틀어줘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최고의 매력이죠. 최고의. 저도 CBS 라디오 처음 왔을 때 저 예전에 라디오 해봤었잖아요. KBS에서 두 프로그램 정도.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막 애를 썼었거든요. 버벅거리면서도. 그랬는데 오히려 말을 줄이고 음악을 많이 틀고 음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놀랬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오가면서 듣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아, 음악 많이 나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연을 더 소개하고 싶지만 그 와중에 하나만 더 하나만. 0850님 오늘은 우리 집 큰딸 혜원이가 태어난 지 29년이 된 날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웠는데 저도 처음이고 우리 애기도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던 하루하루였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우리 딸 혜원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오늘 날도 흐린 불금인데 네. 0855님 오공님, 따님, 혜원이 태어난 지 29년 축하도 하고 사연이랑 좀 안 어울린 듯도 하지만 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자고 좀 결의를 다지고 싶은 마음으로 힙합 음악도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화 변산에서 김고은 배우가 노래방에서 열창하던 바로 그 노래죠? 윤메래의 메모리스 괜찮으실까요? 변산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네요, 여러분. 네, 윤미래의 메모리스, 네, 변산 중에서 들었고, 거기에 이어서 에잇마일 중에서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들으셨습니다. 2003년에 제75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힙합으로 주제가상을 받았는데, 에잇마일은 에미넴의 실제 인생을 담은 자전적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빈민가에서 힘든 현실 속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깨부수고 일어나는 모습. 네, 그런 내용이죠.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영화 보고 한참 힙합 정신에 그 스무 살에 아, 그 힙합을 그렇게 들었네요. 네, 아직도 제 그때 그 무브가 생각나요. 그 움직임, 그 요동치는 나의 마음. 네, 그리고 싸이월드. 네. 그래서 아, 오늘 이 곡 두 곡이 이렇게 선곡이 돼 있었는데, 근데 추석쯤 되면 이 가을 향기가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추억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던데, 그렇지 않나요? 봄하고 다르게. 네, 그럴 때 또 이런 음악 한 번씩 여러분 또 치고 싶지 않으실까 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다행이네요. 삐딱하게 걸어야 하나요? 아, 왜요? 왜? 아, 근데 가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바르게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뭐 숙기가 없던 사람도 사회적인 멘트

0: 또 잘 쳐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인터뷰? 네,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네. 그 원더걸스 소희님, 그 배우 소희님, 아버지 격을 자처하시면서, 아, 소희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 말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냥 사회생활 잘하는 건데, 뭐 예전엔 낯을 되게 가렸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사람에게 한마디 이렇게 더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예전에는 그 아이가 그냥 그 아이 나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게참 좋아 보였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모습이 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 나도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화날 때는 좀 화난 표정 마음껏 짓고 싶어. 슬플 때는 슬픈 표정 짓고 싶어. 요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번 힙합 띄워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살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펼쳐지는 인생 랠리 드라마죠. 시사회 날짜는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립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그리고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제 들을 곡은 2415님, 또 오늘도님, 6884님 외 여러분들이 어저께 또제 연극 클로저 이제 9월에 첫 공을 올리는데 그 얘기가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또 클로저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곡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님이 클로저 영화 OST가 너무 좋던데 신청합니다. 그리고 2415님도 강디 연극한다 해서 예습 겸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클로저. 그러시면서 대는 왜 이렇게 진실에 집착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진실에 집착했죠. 다 놓치고, 후회하고. 강디도 연극하면서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더라고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 많아지는 것보다 화는 일단 안 내는 게 좋다. 무조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6884님, 예전에 이효리 씨가 뭐 프로그램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묻는다고 본인은 전혀 안 피곤한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물어서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래요. 나이 들미 그런 걸까요? 하면서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블러스 도터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1: And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would be. Life goes easy on me. Most

역시 엄청 잘 어울리고 잘 어우러졌죠. 클로저, 데미안 라이스, 더 블러스 도터, 비긴 어게인 중에서 애덤 루바인, 로스트 스타즈. 가을 냄새 쉬 느껴질 때 정말 찰떡콩떡 아니었나요? 피톤치드 정원님, 저는 친정오빠 차 탔다가 나온 음악이 딱 제 취향이라 S본부 듣다가 옮겼어요 하셨습니다. 네, 자주 와주세요. 네, 취향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제이님, 직장인데 좀 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역시 좋은 노래 하셨습니다. 역시 잘 오셨습니다. 네. 알리님, 저는 주말부부예요. 주말마다 신랑 가게 도와주러 강원도로 출근해요. 지금 주말에 애들 먹을 반찬 만들고 있는데 음악 들으며 준비하고 있어요.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Sing Together 중에서 원곡은 위켄드의 곡이죠. 키아나 레드의 Can Feel My Face 듣겠습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0: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바빈 폐 1544-7575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지긋지긋 무좀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까 어떤 분이 음악은 힙해서 너무 좋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아쉽다 하셨는데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훅 좋았던 만큼 빨리 갔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중에서 여름 하늘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협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때요, 엄마가 빨래하시거나 설거지하실 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물이 촥촥 뿌려지는 소리나 어우 저러다 그릇 다 깨지겠네 싶은 소리를 듣다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조심해야겠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 꾹꾹 치대고 박박 문지르면서 마음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이 때론 마음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좋은 노랫소리들과 함께 저는 속 시원한 오후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타샤니의 경고 들으셨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스위스로 송우진이고요. 네, 어제부터 함께하고 계시죠. 민선님께서 엄마 기분 안 좋다. 알아서 잘해라 하는 경고인가요? 네, 엄마 약간 1차원적인 네, 선곡이지 않나. 폴라포님께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세게 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1인. 아, 그렇죠. 다들 이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다 싶으면 저는 일단 눈에 띄지 말자 주의했거든요. 일단 예, 눈에 띄면 뭐라도 이렇게 꼬덕지가 생기면 안 된다. 일단 숨죽여서 있자 이랬는데. 수미님께서 우진 DJ와 속 시원한 오후 좋다 좋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드린 대로 좀 속 시원하고 기분 좋은 네, 두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스페셜 DJ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0: 리버데 송사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네, 라이즈가 리메이크한 헉 들으셨고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까지 들으셨습니다. 안소영님께서 이상하게 화나면 괜히 큰 소리로 움직이고 일부러 더 소리내고 하는 것 같아요. 우중충한 날씨지만 송디의 목소리와 노랫소리로 기분 좋아지게 라디오 볼륨 높여야겠어요. 오늘 오빠 착장은 뭘까요? 오늘도 잿빛 룩 하셨는데 예, 좀 어제

시리님께서 오늘 휴무라서 드디어 우진 DJ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비 오는 날 잘 어울리는 DJ 였습니다. 저도 뭐 사실 뭐 어느 시간대가 잘 어울리냐고 하면 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심야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들곤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예. 이렇게 12시에 지금 한낮에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제 스타일에 어디 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노래 들을까요? 네. 크로아상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있고요. 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거 말씀드려야 되죠. 네, 저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하고 있고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샘성욱님이 신청해 주신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셨고요. 7895님께서 신청해 주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7895님이 사연이 있는데요. 비 오는 불금 야근하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야근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계속 생각나서 신청해 봐요. 우진 오빠 틀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리고 닭의 요정 세일러 문세윤님께서 아내가 이 노래 누구지? 해서 방금 자탄풍 나와서 자탄풍이라 했더니 스탠딩 에그네 하고 성곡표를 보내요. 그럴 거면 왜 물어보냐? 스탠딩 에그가 자전거 좀 타면서 부를 수도 있지. 하셨습니다. 네. 그 노래가 아주 잘 분위기가 어울리죠. 네. 그리고 러블리 유진님께서 송우진입니다 하시는데 자꾸 송유진이라고 들려요. 송우진님 목소리 좋아요. 분위기 있어요. 인사하고 싶어서 학원 도착하자마자 글 남겨요. 커피 만들면서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유진님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들으시는군요. 근데 네, 그렇기도 한데 또 송하고 우가 이게 모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 뭐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이름 얘기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 발음도 그렇게 해서 잘 한 번에 매번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송호진, 송유진, 송의진 막 해가지고 손 뭐 별개별 게 다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예 늘 항상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송우진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딱 잘 들리는 또 이름이 또 그렇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또 너무 딱딱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또 저처럼 모음이 들어간 이름 또 부러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언제나 푸른 나무님께서 휴가 중인 남편과 우중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선곡도 스윗 DJ님 목소리도 스윗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으시겠네요. 남편분하고 어디로 드라이브 하실지 또 이런 날이 또 차분하게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기 진짜 딱 좋은 날씨인데 네, 네 두 분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들을까요? 921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박선주와 김범수가 함께한 남과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닝.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이적의 다행이다였고요. 저희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9103님께서 신청해 주신 세븐틴의 청춘 찬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0: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0: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8: 홈픽.
10: 심없이

0: 소모되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2부 첫 곡으로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들으셨습니다. 신나죠? 아, 그리고 아까 오늘 제가 입은 옷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찍은 사진을 올려뒀거든요. 궁금해 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저도 이참에 검색을 해봤더니 예, 망한 것 같더라고요. 예, 회사는. 아, 그래서 뭔가 더 정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옷입니다.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삶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보.

이효리의 10 Minute, 렉시와 싸이가 함께한 애송이, 그리고 G.O.D의 Friday Night까지 세 곡 들으셨습니다. 장승준님께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괜찮아 떠나부터 벌떡 일어났네요. 몸이 움직입니다. 정말요? 이 노래 듣고 일어나셨다. 일어나실 만한 네, 노래긴 하죠. 예, 워낙 신나니까. 저희 이렇게 공연하거나 할 때도 웬만하면 관객분들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함께 들으시고 듣고 불렀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지금 뭐 휴일이라도 뭐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5389님 안녕하세요. 해외에 살고 있는데 1년 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지방 할머니 댁에 가고 있어요.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라디오에 사연 보내보자고 달래고 있어요. 사연 읽어주세요. 빗길 안전운전 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아이들 이름이라도 적어주셨으면 여기서 불러드리는 건데. 네. 아이들아, 잘 듣고 있니?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네. 네. 날씨가 또 이러니까 또 너무 빨리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분위기 있는 노래 좀 들어볼게요. 8756님께서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시고요. 유진님 그리고 1393님이 신청해 주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어반제카파의 Beautiful Day, 긱스와 소유가 함께한 Officially Missing You 2 들으셨습니다. 문나이님께서 여기 선곡이 너무 원더풀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좋죠? 진달래님께서 이번 주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틀 달렸는데 다리가 아파서 얼음 찜질 중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도 나이가 드니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근데 누워서 얼음 대고 노래 들으니 시원하고 기분도 말랑말랑.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달리기 예 오랜만에 천천히 페이스 올리셔야 돼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탈납니다. 이거 무릎 다치고 그래요. 조금씩 그냥 자기 지금 몸 상태에 맞게 뭐 요새는 뭐 슬로우 러닝 이런 것도 뭐 유행하고 뭐 그러잖아요. 절대 뭐 빨리 달리고 멀리 달리고 오래 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 맞게 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막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달리고 막 이러다가 막 다치고 막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유진님께서 내일이면 어느덧 15년차 직장인이 되는 최유진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입사 기념일을 맞이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오랫동안 응원해온 분이 스페셜 DJ로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셔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 건강 잘 챙기라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 응원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계신 우진 DJ님께도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저기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짧은 글이지만 편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글이네요. 근데 이미 뭐 충분히 예, 본인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15년차쯤 되면 네, 조금은 뭐 지치기도 할 거고 아,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디 아프고 또 직장인 분들 뭐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오래 일하시면 막 디스크도 오고 손목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유진님. 네. 아, 후리제안님의 신청곡 일단 들을게요. 수지의 나를 잊지 말아요 듣고요. 이 아이의 한숨까지 듣겠습니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이하는 공공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아들이 오늘 제대합니다. 강경용 고생했고 축하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시청합니다 하셨는데, 어우 아드님 이름이 강하고 멋집니다. 뭔가 군인에게 어울리는 강경룡 중사 하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축하합니다. 네, 이하나공공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 지코의 사람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저는 일요일까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저 스위스로 송우진과 함께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0: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 저 사람을 옮겨다니면서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뜬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뜬소문 중 하나가 바로 한동준이 원히트원더 가수라는 건데, 하지만 저는 알려진 노래가 몇 곡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원히트원더 가수는 아닌 것이죠. 2026년 하절기 특집으로 마련해드리는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원히트원더 가수들이 남긴 불멸의 히트곡들로 두 시간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Stars on 45의 Stars on 45 Medley.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뭐 사실 Stars on 45가 뭐 메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바 메들리도 있고 뭐 별별 메들리가 다 많은데 이 노래가 유독 히트가 됐죠. 원히트 원더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Stars on 45였습니다. 이 Stars on 45의 패러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Stars on 45 메들리 요 멜로디만 딱 차용하고 그 다음에는 다 전부 다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뿐인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많은 가수들의 노래들, 그러나 한 곡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노래들,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Santa Esmeralda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Patrick Hernandez의 Born to Be Aliv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으면요, 저희 큰형이 생각나요. 큰형이 이 노래 이 판을 탁 사오더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LP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그 LP 플레이어에다 탁 올려놓더니 이 노래를 틀어놓고 어찌나 춤 연습을 하는지, 아우 참네 정말 꼴 아유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랬다고요. 아,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도 특이해가지고 그때 디스코가 엄청 유행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찌르고 뭐 막 옆으로 막 총질하고 뭐 막 이러더라고요. 자,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바비 맥프린의 Don't Worry Be Happy. 자, 굉장한 뮤지션이죠. 노래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히트곡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너무 좋잖아요. 제목도 좋고 가사도 좋고. 이어서 스펜다우 발레의 True.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너무 좋은데 한 곡밖에 없어요. 아쉽죠. 이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잘하는 팀인데 히트곡이 한 곡밖에 없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뉴슈즈의 노래 I Can't Wait 그리고 리지나의 Baby Lov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 곡 다 글쎄요, FM 팝스 청취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두 팀 두 가수도 역시 한 곡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려서 그런지 크게 우리 뇌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레지나는 뉴욕 출신의 댄스 팝 싱어송라이터인데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무명 시절에 마돈나와 함께 음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비 러브 이 노래는 1986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곡입니다. 자, 계속해서 테리 깁스의 Somebody's Knocking. 미국에서 컨트리 싱어죠. 싱어송라이터고 어렸을 때 인큐베이터 사고로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가수입니다. 테리 깁스의 Somebody's Knocking. 81년에 빌보드 차트 13위까지 올랐었던 곡이고요. 실비아, Nobody.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노래 잘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 곡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한 곡만 딱 발표하고 만족하는 거죠.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타가 불발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테리 깁스, Somebody's Knocking.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star.

0: Our hotel mattress. Best sleep.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부모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드림 아카데미의 노래입니다. Life in a Northern Town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여름 특집, 네, 하절기 특집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이 그 다섯 번째 편입니다. 다섯 번째 날인데 뭐 생소한 노래들도 가끔 있고 뭐 예전에 듣기 좀 힘들었던 그런 노래들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뮤지션들의 노래들을 쭉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입니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은 곡은요, 슈거힐 갱의 Rapper's Delight. 1979년 뉴저지에서 결성된 랩 트리오인데요, 쉬크의 노래 Good Times를 샘플링했죠. 이 노래가 1979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36위까지 오른 최초의 랩 히트곡입니다. 랩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때 히트했던 그런 곡이죠. 슈거힐 갱의 Rapper's Delight로 한동준의 FM 팝스 이 부분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내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를

네나의 99 Luft Balloons, 피터 슐링의 Major Tom, 닉 로우의 노래 Cruel to be Kin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뮤지션들의 노래, 그래서 더 소중한 One Hit Wonder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번엔 빌리 마이어스의 Kiss the Rain. 와,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CD도 사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라디오에서 듣고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니, 와, 진짜 멋있다 노래가, 뭐 이러면서 이제 샀어요. 샀는데 이 곡 하나만 좋고 다른 노래들은 별로.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 헤비메탈 밴드 노래 샀는데, 주다스 프리스트 샀는데 비포 더 돈만 좋고 다른 노래는 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못 들어줬던 그런 기억들 갖고 계실 겁니다.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노래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그래서 빌리 마이어스의 그 다음 앨범을 기대했었는데 하여튼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는 진짜 멋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연주도 잘했고요. 노래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멋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빌리 마이어스의 Kiss the Rain 준비했고요. Boy Meets Girl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 이 노래는 저희 FM 팝스에서 가끔 보내드렸던 그런 곡인데, 조지 모릴, 샤넌 루비캄이라는 부부 듀오예요. 부부가 만드는 듀오인데, 이 듀오가 예전에 휘트니 휴스턴의 How Will I Know, I Wanna Dance With Somebody를 작곡해서 알려졌거든요. 근데 작곡가로 이제 먼저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oy Meets Girl이라는 팀 이름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Waiting for a Star to Fall.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빌리 마이어스, Kiss the Rain.

데블라 모르간의 Dance With Me에 이어서 하비에르 리오스의 노래 쿨하메까지 우리나라에서 쿨하게로 개사가 돼서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한 곡의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뮤지션들의 노래를 모아 모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들을 텐데요. 벤 스테펀슨의 노래 Modern Day Delilah 준비했고요. 토미 튜톤의 8675309 Jenny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땐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0: 이시에 시작합니다.
1: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생소한 노래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밥 카라일의 Butterfly Kisses. 이 노래는 이분은 원래 CCM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 팝 쪽에서는 이 곡 한 곡밖에 히트곡이 없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노래인데요. Butterfly Kisse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즐겁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런 감각을 풍족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풍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길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게 더 좋은 인생이겠죠. 음악을 즐길 수 있어서 풍족한 2시간 시작합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보석 상자에 보석이 가득 들어있어도 풍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용선 씨, 지금 이 시간 배부름, 마음이 하트 이렇게 주셨는데 배가 부르면 풍족하죠.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4406번, 보고 싶은 공연을 봤을 때, 사고 싶은 옷을 살 때, 남편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풍족함을 느끼죠.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예. 저마다 다 풍족함의 기준이 다를 거고요. 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풍족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요 속으로 2시간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 쏴

0: 네이버대 승수아.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서울사이

이상우 씨의 노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그리고 박선주의 귀로, 홍윤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회색빛 비 내리는 날씨와 딱이네요. 박혜옥 씨가 사연 주셨는데, 아유 그러게요. 창밖을 보니까 그야말로 회색빛. 도시도 회색빛, 하늘도 회색빛. 그러다 보니까 창밖이 회색빛이에요. 박혜옥 씨, 이 비에 젖어, 음악에 젖어, 아름다운 불금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혹시 이 노래 생각하시면서 적어주신 거 아닌가요? 자, 가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방송 마실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분께는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 들어볼까요? 8178번 김혜림, 날 위한 이별입니다.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전호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SG 워너비의 살다가는 김순희 씨였어요. 살다가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 살 다 가라고 살다가 이게 아유.

장삼근 씨, 왜 이 곡을 신청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가요 속으로서 나오는 노래들 들으면 아, 이 노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5번째 만남.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십시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483번으로 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투병 중인데요. 생계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몸도 힘들고 손님도 없어서 많이 힘드네요. 마음껏 웃을 날이 올까요? 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예,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로의 선물,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면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필, 그때 그 아인.

김윤아의 노래 Going Home이었습니다. 이 노래 언제 들어도 좋았는데 오늘 들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1870번으로 소위 말해서 요즘 꽂혀버린 노래 좀 들려주세요.

에요 하셨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최선희 씨, 오늘 처음으로요 글램핑을 가는데 비가 오네요. 나름 낭만 있겠죠. 예, 글램핑이면 다이 텐트나 이런 게다 구축이 돼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전혀 지장 없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비 오는 날 가서 그렇게 텐트 치고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캠핑은 비도 오고 이런 날 즐기셔야죠. 잘 다녀오십시오. 아유, 부럽습니다. 네. 이미란 씨, 몸도 마음도 힘든 요즘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혼자 웃으며 운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이미란 씨 너무 살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면은 얼굴에 주름살 생길 정도로 으악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래요. 웃으면서 운동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성애 씨의 사연도 보죠. 휴가 잘 다녀왔는데 일이 없어서 일주일째 남편과 일찍 퇴근합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음악도 좋고 이래저래 위로 받으면서 갑니다. 자,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요 속으로 왜 이렇게 사연도 나오고 그냥 요렇게만 제가 끝내기가 그래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6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하현우 돌덩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아중의 마리아였습니다. 070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향원 씨인데요. 딸이 퇴근하고 영화 보자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렵게 이직에 성공해서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꿈만 같습니다. 아, 기쁜 마음을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셨군요. 아주 기쁠 때 이렇게 휘파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해주신 노래 오늘 이무진 군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근데 이 노래는 좀 슬퍼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6: 홈픽.
7: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용 씨의 노래 바람이려 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바람이 부나 봐요. 나뭇가지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목동은. 여러분 계신 곳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0: 시원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 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군자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성현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0년생. 1980년 청춘을 같이 보낸 이성현입니다. 우리는 서울 방배동 가야병원 의료보험과에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친구 이상으로 마음이 통했고, 이성현이 시골뜨기인 저를 잘 이끌어주었어요. 우리는 출근에서부터 퇴근 시간까지 라디오를 들으며 일을 했답니다. 그때는 둘 다 남자친구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의 자취방에서 블루 크리스마스라며 둘이 재밌게 보낸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됐는데요. 이듬해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성현이 먼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과 함께 다시 연락이 끊겼는데 정말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꼭 연락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내가 찾는 아이 따로 또 같이의 노래였습니다. 1960년생이시고요. 80년대 서울 방배동 가야병원 의료보험과에서 일을 하셨던 이성현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셨어요. 김군자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의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명순 씨가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운전하는 신랑을 위해서 고맙고 힘내서 안전운전하라고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렇게 그 마음을 라디오에 사연으로 보내주신 한명순님의 이 마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준 내 소중한 사람에게 신청하셨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남궁 옥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경희 씨인데요. 작은 아들 가족이 캐나다에서 한 달 일정으로 왔다가 지금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이제 또 1, 2년 기다려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얼마나 섭섭하시고 허전하실까요? 한 달 정도의 일정이었으면 이선희 씨의 노래 2년을 신청하신 공경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드님 가족 모두 그리고 공경희 씨도 건강하게 계셔야 또 즐겁게 만날 수 있겠죠. 건강하십시오. 9095번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했는데요. 아 이럴 수 있군요. 식사할 때 하는 앞치마를 그냥 하고 쇼핑을 하다가 발견한 거 있죠. 이게 좀 두터운 천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은 무게감이 있어서 좀 펄럭펄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요즘 일회용 하얀색 종이 같은 앞치마 있잖아요. 이건 가벼워서 말이죠. 이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가끔 어디 지방에 가거나 여행 갔을 때 숙소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그냥 나온 적은 저도 좀 있는데 앞치마 한 적은 없거든요. 9095님

오늘 대단한 날이네요. 손영옥 씨, 다음 주 남편 생일이라 내일부터 이틀 주말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요. 영화 구경과 고급 뷔페 예약을 해서 오랜만에 사춘기 애들하고 나가려고요. 아, 멋진 계획을 이렇게 만드셨군요. 손영옥 씨와 남편 되시는 분,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이 녀석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893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조영남 모란동백.

038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신승훈 날 울리지 마. 그리고 이정옥 씨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는 596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자, 하루에 한 곡씩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7263번으로요. 비가 오락가락 시원해서 좋긴 한데 날씨가 너무 하루 종일 흐립니다.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 신청합니다.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아니요. 옛날 노래면 어때요? 목소리 이상한 소리 났다. 옛날 노래면 어때요? 좋으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 7597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정통 트로트 한 곡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캐나다로 돌아가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던 공경희 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 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이남주 씨가 신청하셨네요. 동물원의 노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 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숙제 같이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요즘에요 MZ 친구들이 한 데 모여서 공과금 내기, 가계부 정리, 병원 예약하기 같은 걸 한대요. 미루다 보니까 산더미, 혼자 하려니까 막막해서 3355 만나서 수다 떨고 잘하고 있나 봐주면서 생활 숙제를 같이 한대요. 맨날 일이 먼저고 생활은 뒷전일 때가 많은 우리인데 친구 덕에 내 생활도 잘 꾸리는 사람들 여기 여기 모였다 하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다 했네요.

데이원 워릭, 스티비 원더, 엘튼 존, Gladys Knight,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으셨어요. 오늘 첫 곡. 친구란 그런 거죠. 숙제 같이 하는 사람. 학교 숙제도 같이 하고요. 생활 숙제도 같이 하는 사람. 어드민 나이트 들어보셨어요? 어드민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관리 이런 뜻이잖아요. 2030 친구들이 저녁에 모여서 각자 미뤄둔 생활 숙제를 해치우는 시간. 밀린 메일에 답장하고 구독 서비스 해지하고 보험 체크하고 사진 파일 정리하고 일기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시간을 어드민 나이트라고 한대요. 같이 만나지만 각자 자기 생활 숙제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정보 공유도 하게 되고 수다도 떨게 되고 그러겠죠. 미뤄둔 생활자의 숙제. 혼자 하면 하기 싫으니까 친구랑 만나서 같이 해치우는 밤. 이게 어드민 나이트. 뭐든 같이 하면 뚝딱 해치우게 된다는 거.

아는 영리한 친구들 같아요. 사실 생활자로서 생활 업무들이 좀 많아요. 그게 또 하기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MG 아니라도 같이 모여서 이번 달에 전기세 얼마 나왔어? 막 물어보고 관리비도 내고 주민세도 내고 보험금 청구도 하고 말일 다가오기 전에 같이 후다닥 하고 싶네요. 8월 21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듣던 유코릴 러브가 나오네요. 경준님. 저도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단체 관람 영화 유코릴 러브. 이걸 예전엔 단체 관람 영화 관람을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주제가 캐롤라인 크루거 유코릴 러브 들으셨고요. 엘자의 떵 바빠 들으셨어요. 가지 마세요 이런 뜻. 엘자의 노래도 전 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목소리에 반해서 푹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드팝 들으니까 포근하네요 라고 9237님이 주셨고요. 조창식님이 저희 딸에도 주말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 카페에서 자유롭게 읽고

그냥 모이긴 모이는데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좀 거리를 서로 두면서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 나 혼자 집에서 하면 잘 안 되니까 같이 만나서 하는 거죠. 김소연님이 여기는 음악 들으면서 걷기 함께하는 친구들 모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네요. 내가 하려던 거 걷기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그러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도 똑같이 내가 걷고 싶은 그 길 걸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서로를 뭔가 이렇게 살짝 연결된 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살짝 거리감도 있고 이런 거 요즘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라디오는 내 친구 이렇게 저렇게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라디오 뒀다가 뭐해요 이런 거 하는 거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벌써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뭔가 금방 주말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연휴 때문에 쌓인 업무가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들고 느리게 갔다는 캐치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수기 기사님이 방문한다고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게 있다가 왜 이럴 때만 청소를 하는 건지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청소 잘하시나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김종숙님께 보내드리고요. Rick Springfield, Jesse's Girl.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누가 볼까 싶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1042님이세요. 오늘 에버그린은 바브라 스트레젠드가 부른 에버그린으로 들었습니다. 9823님 청해 주신 노래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는 5145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3906님, 오늘 미루고 미뤄던 아로니아 열매를 땄어요. 모기약 뿌리고 모자 쓰고 전투 자세로 임했어요. 아로니아 다 따고 고추도 수확, 건조기에 말리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하루 보내고 지금은 고성 바닷가에서 파도를 친구 삼아 맨발 걷기 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709님, 오늘 반년 만에 드디어 자유형 왕복했어요. 아쿠아로빅 운동하며 물이랑 친해진 다음에 독학으로 짬짬이 연습한 결과입니다. 웜에 뿌듯한 거. 수영 잘하는 분들은 이 기분 모르실 거예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소임 너무 좋아요. 선곡 별 100만 개 드릴게요. 라고 케찹이 될 거야 님 주셨습니다. BTS의 소임 들으셨고요. 아니 오늘 노래가 일단 막 수영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금메달 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들었어요. 지금 수임 들으셨고 트로이 시반의 유스 들으셨고 헌트릭스의 골든 이 노래는 7757님 청해 주셨는데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와 반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서 오늘에 이르신 거예요. 아쿠아로빅은 그냥 자유형으로 가는 길이었을 뿐 목표는 독학 자유형 왕복. 다른 사람들 어떻게 수영하나 얼마나 유심히 보고 따라해보고 그러셨을까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자유형 반으로 들어오셔야죠. 근데 이분은 자유형 배우면서 옆반에 평영이나 접영하는 거 유심히 보고 독학하실 것 같아요. 맨날 너무너무 열심히 막 하실 것 같습니다. 7709님 그리고 아로니아 포라색 열매 수고한 만큼 많이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3906님 두 분께 커피 드려요.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혼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레이시 제이 달튼 블랙커피 9779님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으로 듣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0: 뛰어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7: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보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앨리슨 크라우스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들으셨어요. 0337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1275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신님이 예전에 진행했던 뭐 예전도 아닙니다. 두 달 전에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 때부터 용신님과 함께했던 24살 애청자예요. 저는 오늘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늘 등교길에 용신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갔는데 이제 후딱 취업해서 저녁 스케치를 퇴근길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24살이면 제가 아침 프로그램을 한 거의 20년 진행했으니까 4살 때 저를 처음 만난 거잖아요. 4살 때부터 쭉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시간의 실체를 24살 애청자가 제 앞에 떡하니 나타나 주시니까 와 이게 보이네요. 시간이 보여요. 정말 기적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영광이에요. 아, 24살 애청자가 퇴근길에 꼭 저녁 스케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취업도 잘 되기를 응원할게요. 응원의 졸업 축하에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275님께. 학예 졸업식인가 봐요. 오늘 한 분도 아들의 졸업식 다녀왔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인데 잘 자라준 아들 엄마로서 대견함을 느낍니다. 3479님도 오셨거든요.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 키우시느라고. 3479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금요일 저희가 그 광고 후에 퀴즈 풉니다. 이름은 저스트 퀴즈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세요.

0: 피부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0: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저스트 퀴즈. 금요일에는 저녁 스케치가 들으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세상 가벼운 퀴즈. 우리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요. 요즘에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셔플 댄스가 인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달리는 듯 깡총거림과 동시에 발을 슥슥 미끄러뜨리면서 추는 춤, 발재간을 부리는 춤이죠. 제가 저녁 스케치 와서 셔플 댄스 사연을 몇 차례 전한 적도 있어요. 어머 이거 유행인가 봐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셔플 댄스 하면 이 노래다 하고 이 곡 제목을 붙여서 셔플 댄스 챌린지가 유행하는 중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스트 퀴즈 나갑니다. 모던 토킹의 대표곡을 붙여서 만든 셔플 댄스 챌린지의 이름은 뭘까요? 1번 브라더 누이 챌린지, 2번 브라더 그이 챌린지, 3번 브라더 테이 챌린지, 4번 브라더 루이 챌린지. 고난도 올드팝 댄스곡 관련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셔플 댄스 챌린지의 이름, 모던 토킹의 대표 댄스곡을 붙여서 부릅니다. 뭘까요? 1번 브라더 누이 챌린지. 브라더니까 누이도 나와야죠. 성평등이니까. 2번 브라더 그이 챌린지. 브라더 그이 다정하잖아요.

3번 브라더 테이 챌린지. 가수 테이신가요? 4번 브라더 루이 챌린지. 브라더 하면 루이죠. 자, 집으로 쉼으로 가면서 푸는 세상 가벼운 퀴즈.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택지 없는 답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추첨해서 커피 드립니다.

이 노래는 아비치가 부른 Hey Brother였습니다. 141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앞서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들으셨고요. 융카이의 블루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중장년을 휘어잡은 셔플 댄스 명곡은 뭐였을까요?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였는데 브라더 루이 챌린지가 답이었거든요. 정답은 4번. 3376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셔플 댄스 70이 내일 모레인데 그래도 열심히 배운 덕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빠르면 발이 꼬여서 영 엉망입니다.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는 거죠. 저희 아내는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서투르지만 재롱 부리면서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3376님께 커피 한 잔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모들이 챌린지 참여하는 거 보고 보셨어요? 6394님 셔플댄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시대 어머니들 파이팅! 굉장히 잘 추시죠? 깜짝 놀랐어요. 전 7515님은 저는 라인 댄스, 차밍 댄스, 스포츠 댄스 배워요. 일주일에 9번. 아, 셔플도 접수해야겠네. 춤의 여왕. 춤의 여신이세요. 모든 세상의 춤은 내가 다 출 테다. 이런 자세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셔플을 10년째 연습 중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2683님은. 네, 하시는 거 보면 다 동영상은 잘 하시는 분들이 올리시겠죠. 너무 신나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빠른 4분의 4박자 올드팝, 올드 댄스팝. 사실 모든 춤에 어울리기는 하는데 특히 셔플 댄스에 딱입니다. 셔플 댄스가 뭐 이번에만 유행한 게 아니라 2018년에도 유행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유행하고 짧은 춤 영상으로 빠르게 퍼지다가 지금도 여전히 인기 영상이거든요. 덕분에 사람들이 쉽게 접하면서 최근에 더 유행하게 된 것 같은데 브라더 루이에 맞춰서 셔플 댄스 100일 이 챌린지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브라더 루이 100일 챌린지. 캐치님들 중에서도 퇴근하고 셔플 댄스 학원 간다, 모임 간다 이런 사연 오더라고요. 그럼 브라더 루이는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노래 제목까지 되었냐? 궁금하잖아요. 브라더 루이는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의 일종의 연적이에요. 사랑의 경쟁자. 헤이, 친구 루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루이 양반아, 이제 그녀를 놔줘. 그녀가 사랑하는 건 나야.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아, 이런 노래였군요. 정답 잘 맞춰주셨고, 저희가 또 추첨해서 커피 한 잔씩 드릴 거고요.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이 양반 루이 양반아 이제 그녀를 놔줘.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들을 거고요.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이어드립니다.

병신님,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음악 때문에 못 가고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아니에요. 집으로 지금 못 가게 하고 있거든요. 돌덩이님이세요. 저희는 주말 부부. 반쪽이 만나러 가는 길에 길동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 김님이세요. 라라, 파비앙,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마이 올은 0494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 와 있습니다. 옆지기의 평생 소원이 노르웨이 여행이었거든요. 버스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술람미님, 여행 잘하고 오세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여기는 제주도 추자도예요. 친구 셋이서 제주 올레길 걸었어요. 5429님이시고요. 너무 지치는 금요일입니다. 원래 여름이면 일이 좀 한가한데 올여름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바빠요. 오늘 야근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운동 하루 빠지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최강 권철님이시고요. 설거지하고 밥 차리는 바쁜 시간에 늘 이 시간에 좋은 노래가 흐르면 저희 집 주방이 근사한 카페로 변합니다. 1370님은 만나게 들고 계시죠? 1536님, 아 오늘 이런 사연이 들어올 줄 알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셔플 댄스를 배우고 있잖아요. 처음에 브라더 루이 챌린지 보고 반하고요. 화사의 굿굿바이 곡으로 셔플하는 거 보고 제가 학원 찾아서 지금 석 달째 배우고 있습니다. 입문반 지나고요. 지금은 초급반 24스텝 배우는 중입니다. 정말 재미져요. 57에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춤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와, 셔플 댄서가 등장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좋네요. 우리 1536님께도 커피 한 잔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신님께서 이 노래 같이 듣자고 신청하셨는데요. 제임스 잉그램입니다. Just Onc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5: 격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프랭크 프루세의 맥시 쉐리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신발은 좀 커도 신고요. 옷은 좀 작아도 이렇게 대충 입을 수 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게요? 무게요? 안경이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눠 낄 수 없고 빌려줄 수 없고 물려줄 수 없는 게 바로 안경입니다. 그래요. 한 주 내내 혹시 누군가와 트러블이 좀 있으셨다면 안 맞는 도수처럼 안 맞는 안경의 도수처럼 서로의 관점이 다른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추느라 노력하셨고 잘 어울린 여러분, 지금부터 안경 벗듯이 마음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0: Thank God it's Friday라고 TGIF라고요. 금요일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생일이다 생각하시라고 첫 곡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부터 예, 내일 모레 푹 쉬시라고요. 사실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사람을 보고 누구는 한없이 좋게 생각하는가 하면 누구는 한없이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이게 결국 각자의 관점, 그러니까 시각 차이일 때가 참 많죠. 한 주를 바쁘게 뛰고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내 생일이려니 생각하시고 오늘 10시까지 우리 즐겁게 놀아요. 그것도 좀 덜 보고 대충 보면 어때요? 안경 벗듯이 마음도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편견도 없고 성역도 없고 온전히 음악에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한 주 얘기도 함께 기다릴게요.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100원은 50원의 정보가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샵 9390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요.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비버데
1: 송쏴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0: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요즘 유산균 장부

뜨거운 감자 고백 들으셨고요. 석강님 6470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 닉네임이 너무 귀여운 거 아시죠? 똥강아지님 이채용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창원 마산에 머물며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살랑살랑이 아니고 살방살방 불어온다 그러네요. 살랑살랑은 알겠는데 살방살방은 또 어떤 느낌일까? 예, 포비사랑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연은 처음 주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서님이 오늘 제가 너무 크게 웃었나요? 아니 저보다 사실은 박PD님이 더 크게 웃었죠. 저의 실수는 우리 박PD님과 문숙 작가와 행복한 동행 가족들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예, 가끔 이렇게 막 그 멘트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은 이러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잘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막 그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선물을 드릴까? 금요일이라서 선물을 막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이 노래합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S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첫 곡은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이 함께한 내일이 찾아오면 1409번으로 청해 주셨고 또 최양숙의 태양은 가득히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그렇죠.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 그 메인 테마곡을 우리 샹송 가수 최양숙 씨가 아주 그 뭐랄까요 애절한 감성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영화는 사실 그 범죄 뭐 스릴러 그런 작품인데 알랑들롱하고 가수이자 배우인 마리라 포레가 주연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작품이 좋아서 또 미국에서는 맷 데이먼하고 기네스 팔트로가 주들로까지 셋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플리라는 제목으로 태양은 가득히. 근데 이렇게 음악만 멜로디만 들었지 가사를 붙여서 음악은 우리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혜숙님 8887번으로 조규찬 박선주가 노래한 소중한 너 청해 주셨고 이주봉님 혜은이 제3한강교 이 노래를 듣다가 어떡하면 여러분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뜬금없이 느닷없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 변함없이 OX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샵 9390 또는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 설정을 해서 정답 O 아니면 X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열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따뜻한 차로 드셔도 되고요. 또 다른 열 분은 막바지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발랑블랑에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3한강교를 듣다가 뜬금없이 궁금해져서 알아야죠. 문제입니다. 혜은이 씨가 부른 제가 불러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하잖아요. 여기서 노래한 제3한강교는 반포대교의 옛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3한강교는 반포대교의 옛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힌트송 나갑니다. 정답 주시는 동안 힌트송 들어보세요. 주현미입니다. 반포에서? 아니다. 아, 이거 얘기 드리면 정답 너무 힌트 많이 드리는 거죠. 일단 음악 들으세요. 주현미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휘파람이 아주 상큼하죠. 4minute의 현아, 또 비스트의 장현승이 트러블메이커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트러블메이커, 우리 최강마마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 춘이님이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을 시작되고 청해 주셨고, 오늘 느닷없는 퀴즈의 힌트송 주현미의 신사동 사람. 신사동은 어디죠? 그 다리를 하나 넘어와요. 신사동이에요. 근데 그 다리 북쪽은 그동이고 남쪽은 신사동이에요. 자, 오늘의 그동, 왜 그동 제가 말을 못하느냐. 오늘의 느닷없는 OX 퀴즈. OX 퀴즈. 그 혜은이의 제3한강교를 듣다가 궁금해서요. 예전에 제3한강교라 불리웠던 그 다리는 지금 어떤 다리일까요? 이것은 반포대교의 옛 이름이다. 제3한강교는 반포대교의 옛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오늘의 느닷없는 퀴즈입니다. 제가 힌트 드려서 좀 더 헷갈리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3한강교는

0: 반포대교의 옛 일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제자리의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라님이 한남대교를 칭하는 명칭 제3한강교 그래도 영원한 노래 혜은이 언니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정답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느닷없는 퀴즈. 제3한강교는 지금의 반포대교의 옛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셨는데 이미 지금 맞은 분들, 그러니까 정답 주신 10분께는 모바일 쿠폰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10분의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0분은 발랑블랑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조용필의 추억 속의 재회 들으시고 2부 시작하면은 바로 선물 명단 다 발표하겠습니다. 정답도 함께 그때 발표할게요.

0: 교체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워.

0: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클래식의 해피 아워 듣고 계시고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왜 이러죠 진짜. 오늘 느닷없는 퀴즈 때문에 오늘은 제가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하긴 혜은이의 제3한강교를 듣다가 그 지금 무슨 달이지? 이제 글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께 느닷없는 퀴즈를 드렸는데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 이제 바뀐 지 이름이 바뀐 지 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 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우리 김미라님은 양화대교는 아닌 것 같고 성산대교인가? 아니 가양대교인가?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서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혜은이의 제3한강교는 이 1979년에 발표한 7집 앨범에 있는 거거든요. 제3한강교는 지금의 한남대교의 옛 이름입니다. 한남대교가 예전엔 제3한강교라 불리웠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 이 6개월인가 지나서 청년들의 방황을 조장한다 뭐 그런 이유로 검열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한강교는 과연 어디일까? 제1한강교는 한강대교고요. 제2한강교가 바로 지금의 양화대교지요. 그리고 그 양화대교와 제3한강교인 한남대교 사이에 서강대교가 있고 마포대교가 있고 원효대교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한강대교 제1한강교가 있고 그 다음으로 동작, 반포, 잠수대교 같이 있죠. 그리고는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로 불리웠던 거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다리가 생겼어요. 뭐 동작대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호대교. 청담대교 엄청나게 그 쭉쭉쭉쭉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약 32개의 대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제가 말씀드렸으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대충 32개의 다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따라 정말 많이 맞추셨는데 이금수님은 아 맞추고 싶다. 가게 마지막 손님 나가고 크게 음악 들으면서 청소 중입니다 하셨는데 야호 맞았어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성전우주 10분께 우리 문숙 작가님이 성전우주 주세요 하고 지금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당첨됐다 생각하시고 선물 받는 분들은 바로 10시 이전에 답을 주셔야 하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자전거 라이딩하면서 듣는 마음의 집시, 이 음악은 어떤가요? 박프로님. 저녁에 라이딩하시는군요. 그렇죠. 깐소네죠. 니콜라 디바리의 일꾸에로의 우노징가로, 마음은 집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훈이님이 아주 예쁘게 또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스러운 곡 장연주의 Something Special, 그리고 전영 세노야 6440번으로 청해 주셔서 세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 물안개님은 지금 농막에 가 계시네. 어디에 농막이 있나요? 반딧불이가 막 날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추억 생각에 잠시 잠겨봅니다. 와, 반딧불이가 날아다닐 정도면 공기가 굉장히 맑은가 보다. 또 3371번으로 달려요 달려 불금인데 태안가요? 태안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아서 신나게 음악 들으며 달려요. 안 돼요. 너무 달리면 안 되십니다. 이게 이 속도 조절 잘 해가면서 카메라 잘 봐가면서 예, 적당히 달리셔야 됩니다. 또 9777번으로 내일 건강검진이라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아우,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이 두려워요. 별 문제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걱정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나는 금요일 밤을 보내고 계신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느닷없는 퀴즈에 또 당첨이 안 되고 속상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느닷없는 퀴즈는요, 정말 느닷없이 아무 때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시다가 그냥 느닷없는 퀴즈다 그러면 느닷없이 그냥 다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선정되는데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무작위로 막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엔

꼭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반복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꼭 언젠가는 될 거라 믿습니다. 아, 아까 그리고 제가 이 서울에 교량이 한 32개쯤 되죠 했더니 스콜라님이 와 정확히 대

와, 이런 노래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좋다, 강정자님.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가 방송 전에 사라져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 음악을 연구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곡은 사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이 드볼작의 그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이잖아요. 그 멜로디에 이제 가사를 붙인 곡인데 Going Home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꿈속의 고향. 그날을 부른 김연숙 씨가 부른 곡입니다. 그리고 조성모의 또 조성모와 조덕배를 붙여서 조성매 문숙 작가 저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은 완전히 제가 처절하게 망가지는 날입니다. 이 박상원 프로듀서와 김문숙 작가가 저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며 웃고 있습니다. 조성모 조덕배가 함께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상윤님 또 2064번으로 청해 주셨고 종욱님이 유심초 사랑하는 그대에게 청해 주셨고요. 또 서영은

1737번으로 청해 주신 김종찬 내 사람아. 그리고 좋은 하루님이 와 딴따라 부르스 너무 좋네요. 이 밤에 막 춤추고 싶어집니다. 괜찮아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런치송 프로젝트입니다. 포레스텔라가 피처링.

0: 들으셨고요. 딴따라 블루스 그리고 해오라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오늘 많은 실수로 DJ가 너덜너덜해지긴 했지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곡은 7879번으로 청해주신 장현 석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0: 이런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퇴고하기입니다.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너무 길어진 문장은 둘로 나누고 겹치는 말은 하나쯤 덜어내며 걸리는 표현은 더 나은 말로 바꿔보기도 하죠. 퇴고는 처음 쓴 글이 틀려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밤 우리에게도 한 주를 퇴고하는 마음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서운함이나 짜증스러움은 조금 덜어내고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은 한 줄 보태면서 한 주의 끝자락에 단단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 퇴고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를 천천히 되짚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다듬고 싶으신가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신치림, 윤종신, 조정치, 하림. 네, 퇴근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희입니다. 퇴고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한 번씩 떠올리게 돼요. 작가들이 애지중지 쓴 글을 마지막으로 다듬을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알기 때문이죠. 글을 쓰는 내내 창작에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다시 읽고 또 덜어내고 고쳐 쓰는 건 좀 더 좋은 글을 남기고 싶어서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번 한 주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비버데 송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카티프로 시!

0: 시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운동하고 씻고 침대에 누워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거야말로 선물 같은 하루.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3375번으로 보내셨어요. 운동까지 다 하셨, 오늘의 일과를 다 마치셨나요? 꿈만 들으시면 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이 노래는 곰돌이 777님이 청해주셨던 노래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퇴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 쓰고 고치는 일, 다듬는 일, 그리고 우리 삶을 퇴고하는 일. 이사걸님, 요즘은 교정이나 퇴고는 AI도 잘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낸 하루는 AI도 퇴고를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거는 순전히 나의 감정이고 내가 겪어낸 것들이니까 그걸 이식시키는 건 어렵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천천히 점검하고 다듬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불금이었는데 주말이기에 더 아름다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흐린 날씨였지만 덥지 않아 좋았어요. 오늘도 꿈 들으며 힐링합니다. 2037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그러게 오늘 비가 오락가락 약간 흩뿌렸다 말았다 좀 습하고 흐리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날이 흐리고 가끔 비도 오네요. 우울하고 조금 마음도 가라앉고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9198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0603님, 10여 년 전 제 퇴근길에 들으며 위안받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지금은 애들 학원에서 돌아오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그 사이 저는 쌍둥이 엄마가 되었는데 유미 씨는 그 자리에 여전히 따뜻함을 주고 계시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바쁘셨군요. 아이 키우시느라 쌍둥이 육아면 그럴만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번씩 여유되고 네, 시간 되실 때 그래도 우리 자주 보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유재하의 노래 준비했어요. 욜로님이 청해 주셨네요. 우리들의 사랑.

한밤의 여행자. 아직은 여름. 그동안 여름의 기습을 피해 바다로, 계곡으로, 숲으로 몸을 숨겼다면 오늘은 자연이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해둔 피서지, 동굴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성류굴을 혹시 아시나요? 울진 근남면 부령사 계곡 부근에 있는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는 9개의 광장과 3개의 물웅덩이가 있는데 수심이 4에서 5m 정도 된다니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죠. 성류굴, 성스러운 불상이 머물던 동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인근 사찰의 불상을 이곳에 숨겼다고도 하고요. 주민들이 몸을 숨겼었단 얘기도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볼게요. 조금 전까지 등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던 한여름의 열기가 한순간 사라집니다. 성류굴 안은 계절과 관계없이 15도에서 17도 정도를 유지한다니까 여름 피서지로 이만한 곳도 없다 싶어요. 한 발 두 발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천장엔 종유석이 아래를 향해 자라고 바닥에선 석순이 그 끝을 향해 올라가고 언젠가 서로 맞닿아 하나의 돌기둥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주 느린 속도로 가까워지는 중이겠죠. 사람으로 치면 썸을 타는 것처럼 천천히 알아가는 중 같기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라니 종유석, 아래에서 위로 솟으니 석순, 둘이 만나 하나가 되면 석주. 학창시절엔 그리도 헷갈리더니 역시 진짜 학습은 보고 느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성류굴은 대략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석회동굴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짧으면 40분, 넉넉히는 1시간 남짓이면 볼 수 있다니까 2억 5천만 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하기엔 짧고 굵은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동굴은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라서 과하지 않은 조명이 은근하게 동굴 안에 윤곽을 드러내줘요. 크고 작은 공간들을 차례로 지나다 보니 오작교, 용신지 같은 이색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만나기도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동굴은 그저 오래된 돌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설과 기도가 켜켜이 쌓인 살아있는 이야기책이네요.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나 봅니다. 저만치 출구가 보이니 눈이 절로 찡그려지네요. 한동안 잊고 있던 여름 햇살이 다시 눈앞으로 쏟아지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조금은 견딜만 합니다. 아마도 동굴의 서늘함을 조금 담아와서겠죠. 아니면 서두르지 않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자연이 만든 시원한 피서지죠. 경상북도 울진의 성류굴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소향의 음성이었어요. 바람의 노래.

오늘 친구들과 만나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9월 초에 아이들 없이 우리끼리만 1박으로 여행 가자고 나를 잡아놨는데요. 오늘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같이 티셔츠 맞춰 입고 가자고요. 같은 그림의 글씨 색깔만 다르게 해서요. 같은 옷을 입고 아이들 없이 우리끼리만 간다니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518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티를 맞춰 입는다고. 와, 궁금하네요. 어떤 디자인에 어떤 문구를 또 적어놓고 가실지. 학창시절 친구분들인 것 같긴 한데 그때로 돌아가서 즐겁게 재밌게 지내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보아의 노래 밀키웨이 그리고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노래 Sea of Love까지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0: 하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76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현우 꽃보다 남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 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 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율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어떻게 이런 저음이 나올까요? 나레이션에.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1378번으로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거 저 학창시절에 쓰던 MP3 플레이어예요. 많은 추억이 녹아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친구. 괄호 열고 이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한테 빌려줬더니 고백송으로 가득 채워서 돌려줬었는데 말이에요. MP3도 갬성이 된 지금 꾸물음으로 위로받고 함께하고 있어 좋습니다. 아, 이게 크게 찍힌 거죠? 실제로는 작은 사이즈인 거죠? 옙이라고 지금은 단종 됐겠죠? 네. MP3 플레이어. 아, 나를 좋아하던 친구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도 너무 풋풋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고백송으로 가득 채워서 돌려준 것도 그렇고. 또 MP3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더 옛날로 가면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에 앞뒤로 좋아하는 노래나 뭐 이런 고백송, 러브송 꽉꽉 채워서 녹음해서 속집 꾸미고 해서 친구나 연인에게 주고 뭐 CD 플레이어, CD도 공 CD에도 그렇게 녹음해서 옛날엔 굽는다고 했죠. 네, CD 굽고 테이프에 녹음해서 주고. 아, 그래도 아주 오래 전에 기억이 떠오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 전해드렸어요. 아까 어떤 분이 피만 나는 노래들이라고, 성대에서 피만 나는 노래라고. 아, 월화독장님 보내주셨네요. 쉽게 좀 따라할 수 없는 노래들이긴 하죠. 최재훈의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의 노래 신이님이 정해주셨고요. K2 슬프도록 아름다운 김동규의 단 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추억 돋는 음악. 유경주님. 어머나, 그 시절 우리 오빠들 모두 소환해 주시네요. 잘 듣습니다. 달고음맘님도 보내주셨어요. 하늘나라님. 이스탄불의 카페에서 꿈음 들으며 바다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살아온 저와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내일 안전하게 귀국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인 줄 알았어요. 연말 인사하는 느낌. 올 한해 열심히 살아온. 저 벌써 8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니 이제 또 금세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스탄불에 계세요. 별다방에 계신다고. 꿈을 그곳에서도 잊지 않고 듣고 계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꿈음이 나오다니. 내적 친밀감 뭐죠? 능평에서 분당 가시는 기사님 감사합니다. 향내음님 고맙습니다. 0470번으로도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막차 출발하기 전에 문자 남겨요. 늦은 밤 운전할 때면 손님들과 조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렇게 좀 시끄럽다고 소리 낮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일부에 사연 보내신 것 같은데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7709번으로 물들어

듣고 싶어요. 여러 가수들이 부른 노래 다 들었는데 뭐가 진짜 원곡인지는 모르겠는데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BMK의 곡입니다. 물들어.

핑클의 영원, 제이워크의 서든니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아이 방학과 함께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 왔다 갔다 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뜨거웠던 올여름이 제게는 잊지 못할 일들이 돼버렸네요. 그래도 엄마도 많이 좋아지시고 아이도 개학과 함께 오늘은 오로지 저만을 위해 하루 종일 뒹굴고 라디오와 함께 했어요. 너무너무 꿈은 듣고 싶었어요. 엄마 버텨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0061님 이미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어머님이 많이 회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계 할인 과자점에서 과자를 싸게 팔길래 주섬주섬 이것저것 담다 보니 4만 원이나 나왔어요. 가랑비에 우쩌졌지만 양손 가득 집으로 가는 길 행복했네요. 8212님 주말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그 정도는 네. 맛있게 즐겁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0173번으로는 8년간 1인 매장을 운영하다가 올봄에 접고 얼마 전부터 알바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모여 일하니 이른 고대도 같이 일하니 재밌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같이 먹는 밥도 맛있고 제 말에 빵빵 터져주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이

되게 고팠나 봐요. 꿀 같은 주말이 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꿈음 들으면서 쉬는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1인 매장을 오래 운영하셔서 적응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고 얘기하고 하시다 보니까 아, 정이 고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셨구나. 네. 새로운 일 시작하면서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좋은 소식 더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애쓰셨습니다. 1348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정승환입니다. 너였다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네,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정승환의 너였다면이었고요. 9160님, 오랜만에 늦은 퇴근길 교대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다들 지그시 감은 눈에 피곤이 가득이지만 이 저녁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한 주의 피로가 차곡차곡 아주 많이 쌓여 있을 시간이죠. 금요일 저녁. 지금쯤은 다들 목적지로 집으로 잘 들어가셨 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애쓰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은 소울님이 청해 주셨어요.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한국판 리메이크로 화제인 영화죠. 영화 인턴. 풍부한 인생 경험을 지닌 70살의 인턴 벤과 열정 가득한 30대 젊은 CEO 줄스. 나이를 초월한 두 사람의 우정은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인턴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영화 초반 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게요. 이보다 더 명확한 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아요, 인생의 어느쯤에 있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안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인턴 리메이크작이 추석에 개봉하더라고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인턴 중에서 브레스 디플리 줄스, 깊게 숨을 쉬세요 줄스였습니다. 네, 추석에 그래서요. 인턴 리메이크작이 개봉하잖아요.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올 여름에 너무 헐리우드 대작이 빵빵했어가지고 한국 영화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던데 인턴 기대됩니다. 로버트 딘으로 역엔 최민식, 줄스 역에 한소희 배우가 맡았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나오만 준다면 뭐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벤이 줄스에게 한 이 말도 인상적이에요. 일도 가정도 다 잡고 싶지만 쉽지 않은 줄스에게 벤은 말하죠.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게 두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캡틴 코리아님.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정말 아 그래 이거면 됐지. 이거 왜 우리 너무 많은 걸 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쉬는 것도 들어가죠. 사랑하고 일하고 쉬고. 남현선님 비가 조금씩 오네.

좋아요. 분위기 좋은 불금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뭐 하면서 오늘 불금 즐기실 계획 있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은 1위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후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 매너즈 메이커스맨. 콜린 퍼스의 멋진 스티픽과 중년 액션을 제대로 각인시킨 장면 그리고 또 음악이었죠. 앞서 들은 곡은 007 No Time To Die, 한스 지머의 No Time To Die 스위트, 다니엘 크리에그 표 제임스 본드의 여정을 마감하는 007 시리즈 중에서도 역대급 음악으로 꼽히는 곡이죠. 참 멋졌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합니다. 캔디님, 킹스맨이다. 강짱 러버님, 자연스러운 연결 앤디님.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킹스맨 하등맘님.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완전 좋네요 하면서 오늘따라 음악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은데요. 숨 막히게

로션을 발라야겠다. 날쌤 붕구님. 네, 감사합니다. 오, 칼림. 임덕천님, 반갑습니다. CBS 처음 듣는데요. 최강희님 예뻐요. 목소리도 짱짱 하셨습니다. 어떻게 CBS를 처음 듣게 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반갑습니다. 주파수 고정 자주 와주세요. 네, 기쁨이를 찾은 슬픔이님.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내 커플이었어요. 와, 부럽다. 멋지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너무 영혼 없어 보이나요? 그런 거 아니요. 정말, 네. 오히려 영혼 없는 멘트를 하게 될까봐 진짜 부럽습니다. 겨울아이님. 출퇴근할 때만 라디오를 들었는데 몇 달 전 생긴 이명으로 인해 사무실에 종일 CBS 고정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CBS는 음악을 많이 틀어줘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최고의 매력이죠. 최고의. 저도 CBS 라디오 처음 왔을 때 저 예전에 라디오 해봤었잖아요. KBS에서 두 프로그램 정도.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막 애를 썼었거든요. 버벅거리면서도. 그랬는데 오히려 말을 줄이고 음악을 많이 틀고 음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놀랬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오가면서 듣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아, 음악 많이 나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연을 더 소개하고 싶지만 그 와중에 하나만 더 하나만. 0850님 오늘은 우리 집 큰딸 혜원이가 태어난 지 29년이 된 날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웠는데 저도 처음이고 우리 애기도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던 하루하루였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우리 딸 혜원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오늘 날도 흐린 불금인데 네, 0855님 오공님, 따님, 혜원이 태어난 지 29년 축하도 하고 사연이랑 좀 안 어울린 듯도 하지만 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자고 좀 결의를 다지고 싶은 마음으로 힙합 음악도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화 변산에서 김고은 배우가 노래방에서 열창하던 바로 그 노래죠? 윤메래의 메모리스 괜찮으실까요? 변산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네요, 여러분. 네, 윤미래의 메모리스, 네, 변산 중에서 들었고, 거기에 이어서 에잇마일 중에서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들으셨습니다. 2003년에 제75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힙합으로 주제가상을 받았는데, 에잇마일은 에미넴의 실제 인생을 담은 자전적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빈민가에서 힘든 현실 속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깨부수고 일어나는 모습. 네, 그런 내용이죠.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영화 보고 한참 힙합 정신에 그 스무 살에 그 힙합을 그렇게 들었네요. 네, 아직도 제 그때 그 무브가 생각나요. 그 움직임, 그 요동치는 나의 마음. 네, 그리고 싸이월드. 네. 그래서 오늘 이 곡 두 곡 이렇게 선곡이 돼 있었는데, 근데 추석쯤 되면 이 가을 향기가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추억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던데, 그렇지 않나요? 봄하고 다르게. 네, 그럴 때 또 이런 음악 한 번씩 여러분 또 치고 싶지 않으실까 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다행이네요. 삐딱하게 걸어야 하나요? 왜요? 왜? 근데 가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바르게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뭐 숫기가 없던 사람도 사회적인 멘트들도 잘 쳐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인터뷰? 네,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그 원더걸스 소희님, 그 배우 소희님, 아버지 격을 자처하시면서, 소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 말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냥 사회생활 잘하는 건데, 뭐 예전에 낯을 되게 가렸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사람에게 한마디 이렇게 더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그 아이가 그냥 그 아이 나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참 좋아 보였는데, 이제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모습이 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 나도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화날 때는 좀 화난 표정 마음껏 짓고 싶어. 슬플 때는 슬픈 표정 짓고 싶어. 요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번 힙합 띄워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캐리어를 끄는 소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갈 곳을 잃은 15살 소녀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펼쳐지는 인생 랠리 드라마죠. 시사회 날짜는 26일 수요일 저녁 CGV 용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경주기행 예매권 드립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내 모녀의 가족 복수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캐리어 혹은 경주 그리고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제 들을 곡은 2415님, 또 오늘도님, 6884님 외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제 연극 클로저 이제 9월에 첫 공을 올리는데 그 얘기가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또 클로저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 곡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님이 클로저 영화 OST가 너무 좋던데 신청합니다. 그리고 2415님도 강디 연극한다 해서 예습 겸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클로저. 그러시면서 대는 왜 이렇게 진실에 집착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진실에 집착했죠. 다 놓치고 후회하고. 강디도 연극하면서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더라고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 많아지는 것보다 화는 일단 안 내는 게 좋다. 무조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6884님, 예전에 이효리 씨가 뭐 프로그램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묻는다고, 본인은 전혀 안 피곤한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물어서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래요. 나이 들미 그런 걸까요? 하면서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블러스 도터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And so it is just

역시 엄청 잘 어울리고 잘 어우러졌죠. 클로저, 데미안 라이스, 더 블러스 도터, 비긴 어게인 중에서 애덤 루바인, 로스트 스타즈. 가을 냄새 시 느껴질 때 정말 찰떡 콩떡 아니었나요? 피톤치드 정원님, 저는 친정오빠 차 탔다가 나온 음악이 딱 제 취향이라 S본부 듣다가 옮겼어요 하셨습니다. 네, 자주 와주세요. 네, 취향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제이님, 직장인데 좀 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역시 좋은 노래 하셨습니다. 역시 잘 오셨습니다. 네. 알리님, 저는 주말부부예요. 주말마다 신랑 가게 도와주러 강원도로 출근해요. 지금 주말에 애들 먹을 반찬 만들고 있는데 음악 들으며 준비하고 있어요.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Sing Together 중에서 원곡은 위켄드의 곡이죠. 키아나 레드의 Can Feel My Face 듣겠습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음악은 힙해서 너무 좋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아쉽다 하셨는데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훅 좋았던 만큼 빨리 갔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중에서 여름 하늘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슬처럼 방울방울 맺힌 땀, 맑고 둥글게 맺혀 흐르는 땀, 바로 구슬땀을 말하죠. 운동선수의 이마에, 일에 열중하는 사람과 뙤약볕 아래에서 밭을 일구는 농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구슬땀이 반짝 빛이 납니다. 비지땀이 힘든 일을 하거나 고생해서 흐르는 안쓰러운 거라면 구슬땀은 보람있는 일이나 노력의 결과로 흘리는 거라 여기죠.

목표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뤘을 때 흘리는 건 구슬땀. 고통이나 어려움, 고생을 동반할 때 흐르는 땀을 비지땀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흘리는 땀이든 값지지 않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삶의 현장에서도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복구 현장에서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F샵 단추 알레그로를 미셸 베르파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답죠. 저한테는 글쎄요, 연습할 때 흘리는 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 연습을 하다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몸은 지쳐있는데 참 마음이 개운하거든요. 아, 오늘도 할 만큼은 했다 하는 작은 성취감도 있고요. 꼭 뭐 대단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해 흘린 땀 그 자체가 이미 꽤 멋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구슬땀이 기분 좋은 보람으로 남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음번호 630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소영님이 19년 전 구슬땀 흘리며 진통 겪고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낳은 아침입니다. 제게도 아이에게도 또 정원님과 아당님들에게도 선물 같은 하루이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늘 아이의 생일이군요. 19년 전. 아 그때도 더웠을까요? 더웠겠죠. 8월이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 낳을 때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엄마가 겪는 고통보다 아이가 힘든 게 10배 정도 더 크다네요. 얼마나 그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아이가 힘들었을까요. 아이에게 19년 전에 정말 세상에 나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세상에 힘들게 큰 고통을 이겨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우리 갓군 크로아상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모처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들을 수 있어서 신청해 봐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저희 집 60일 말랑이도 함께 아당 잘 듣고 있답니다. 60일 말랑이면은 60일 된 아기인가요? 와. 자, 신청해 주신 거군요. 제가 연주한 곡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 안단테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시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장조 안단테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갓군 크루아상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한 지붕 아래의 쉐어 라이프 이야기를 하기 앞서 서로에게 선택되어 무연고 우연 가족을 이룬 생판 남남인 다섯 명을 소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이름은 사람도 집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뜻의 미로헌이다. 미로헌이는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다

써니. 미로헌의 맏언니이며 이 글의 화자다. 신문기자로 출발해 감귤 농사꾼, 방송 진행자를 거쳐 지역문화재단에서 정년 퇴직했다. 수 상품 디자이너이며 미로헌의 미적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 미대 언니답게 예쁘면 다 용서한다가 그녀의 좌우명이다. 루나, 미로헌 막내, 이 구역 젊은 언니다. 6년째 발레를 배우고 있으나 아직도 다리 찢기를 못해서 슬프단다. 마루, 미로헌의 유일한 청일점이다. 비누의 남편이며 고기 굽기 1등, 설거지 1등, 커피 내리기 1등, 신박한 살림살이 쇼핑 1등, 집수리 1등, 말 그대로 미로헌의 인재다. 비누, 미로헌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주에 내려오기 전까지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고 지금도 미로헌이 가운데 단연 책을 가장 많이 사서 읽는 사람이다.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햇살이 쨍하다.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다. 빨랫감을 챙겨 세탁실로 가는데 2층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달 청소 당번이 누구더라? 단체 대화방을 열어보니 수다. 제가 오늘 내내 미팅이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소음 양해 부탁요. 1층 세탁실에서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2층 살롱에서는 청소기가 열릴 중이다. 미로원의 평범한 토요일 아침 풍경이다. 잠시 후 주방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온다. 비누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굿모닝. 언니 안녕. 우리는 주방 한가운데에 놓인 아일랜드 작업대를 중심으로 냉장고와 팬트리, 그릇장을 오가며 각자의 아침을 준비한다. 아침 쟁반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온다. 곧 비누도 마루와 마주앉아 식사를 시작하겠지. 둘은 2층 살롱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 살롱은 아침이면 선명한 한라산 스카이라인을, 저녁에는 붉은 노을을 반찬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이윽고 청소기 소리가 멈춘다. 설거지하는 마루 옆에서 내가 그릇을 정리하는 사이 2층 계단을 다다닥 내려온 수가 휘리릭 집을 나선다.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에 원래 회의 안 잊었지? 이따 보자. 수고. 루나는 아직 조용하다. 일어났다면 분명 살롱으로 나와 커피를 내렸을 텐데 주말 늦잠을 즐기는 중인 듯하다. 루나는 웬만큼 기력을 되찾으며 내려와서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며 묻고는 자기가 가본 맛집 중 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점심 먹고 나서는 지난 비에 한창 자란 속마당과 바깥마당 풀을 함께 정리하자고 해야겠다. 느긋한 주말 아침, 이렇게 다섯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한다. 함께 살지만 닮은 구석은 많지 않다. 생활 리듬도 성격도 나이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다름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며 시간과 예의, 작은 습관을 나누어가는 사이 남보다는 우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실감난다.

다섯 사람이 한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재밌죠. 이렇게 쉐어하우스는 점점 더 익숙한 주거 형태가 되어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살긴 외롭고 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가족도 좋지만 가족은 좀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막 서로에 대한 또 어쩔 수 없이 막 간섭도 하게 되고 책임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냥 각각의 독립된 삶을 살면서 그냥 외로움 달랠 수 있게 한 집에서 사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쉐어하우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 비결은 오늘 글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서로 닮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생활 리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그 다름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누군가가 일찍 청소기를 돌리면 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늦잠 자는 사람은 그냥 자게 두고 또 시간이 맞으면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풀도 뽑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서로 간섭하고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순간엔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보다 우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았는데요. 꼭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를 나누다 보면 그것도 충분히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뿜이 에미님이 아까 전에 요즘 수빈이는 말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야 싫어가 입에 붙어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야 수빈이가 벌써 대화가 될 정도라니 정말 훌쩍 컸군요. 근데 아니야 싫어도 사실 자기 의사 표현을 시작했다는 신호잖아요. 그 모습도 얼마나 귀여울까요. 근데 이맘때 그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가급적이면 안 돼 하지마 이런 말 대신에 그것도 좋네 근데 이렇게 해볼까 이런 예쁜 말을 좀 많이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보라 밤의 장막은 거치고 듣겠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D장조 64여번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스메타나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조선희의 책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아니고 오랜 친구도 아니었던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르의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보라 밤의 장막은 거치고 주빈 메타가 주연은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허먼 허필드가 작곡한 As Time Goes By입니다. 1942년 영화 카사블랑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곡이죠. 사실 이 노래는 영화보다 10여 년 앞선 1931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Everybody's Welcome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카사블랑카에서 옛 연인 릭과 일사의 추억을 불러오는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기억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 없이 바이올린 소리로 만나보죠. 허먼 허필드의 As Time Goes By,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아, 이 재즈 풍의 편곡 너무 좋네요. 김지한의 바이올린이었고요. 아, 그레테이트의 드럼, 그리고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 제프 카니의 베이스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신혜숙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알비노니 오버의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그리고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마틴의 공연 맥모닝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선희의 바이올린, 김상진의 비올라, 안태준의 피아노 협연과 박인욱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이 함께하죠.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입니다. 원재현과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 열립니다. 부소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콘체르탄테 듀에티노, 슈베르트의 환상곡, 드뷔시의 흑과 백 등을 들려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김정원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로 올해 20주년 공연에서도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함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드볼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페인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드볼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연 안내가 1부에 나갔죠. 오늘 2부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크리에이터 올리버 쌤과 그의 아내 정다운 씨가 출연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랜 애청자이자 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두 분을 모셔서 올리버 쌤 가족의 나만의 음악 앨범을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안네 소피부터의 바이올린과 렘버드 오트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즐겁게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샹송드 마땡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페터 패팅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고 한국을 무척 사랑하는 무려 200만 유튜버죠. 올리버쌤 그리고 아내 정다운 씨입니다. 두 분은 평소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빠짐없이 챙겨 듣는 찐 팬이자 오랜 애청자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새 책을 내고 한국을 찾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앞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반가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두 분이 직접 고른 세 곡의 음악과 그 곡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아.
3: 아, 너무 인상들이 좋으십니다. 우리 올리버 쌤과 정다운 씨 부부와 이야기는 앨범 후에 충분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일단 만나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쌤의 아내이자 두 딸 체리와 스카이의 엄마 정다운입니다. 저희 부부의 첫 번째 음악 앨범에서 만나볼 곡은 BJ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저희 신간도서의 에피소드인 달콤했던 외출과 절반 남은 피자와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미국 텍사스 시골에서 일과 육아에 치여 5년 동안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저희 부부에게 바리톤 김기훈 성악가님께서 댈러스 오페라 카르멘의 초대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9주년 선물이니까 다녀오라며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맡아주신 덕분에 오랜만에 말끔한 옷을 입고 밤 데이트를 나섰습니다. 카르멘의 무대에는 열정과 생명력이 과시하듯 넘쳐 흘렀고 특히 투우사의 노래가 주는 멋진 에너지에 저희 마음도 덩달아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어두운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시부모님 드시라고 준비해둔 피자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활기찬 음악이 끝난 뒤 마주한 그 차가운 피자는 아버님의 췌장암 투병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0: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투사의 노래, 여러분의 건배에 보답하리라. 바리톤 호세 반담의 노래, 그리고 알랭 룸바르가 주연한 스트라스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던 하루가 또 두 분에게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남아있겠어요. 그날 이후에 두 분 가족에는 또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한 위로가 되어준 음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앨범, 이번에는 올리버 쌤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쌤입니다. 저희 부부의 두 번째 음악 앨범에서 함께할 곡은 모차르트의 론도 가던조입니다. 아버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저희 부부의 삶은 매일 죽음과 동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야위어 가는 아버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이면 저의 영혼도 깎여 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준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론도 가던조입니다. 모차르트가 아버지의 위독함을 직감했을 무렵 쓴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잦은 상실을 겪었던 그가 죽음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고통을 소리 높여 호소하기보다 그저 담담하게 그려앉는 듯한 선율이 마음을 물렸습니다. 생전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음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며 위안을 권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희에게 이 론도는 인생의 선생님 같은 곡이었습니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론도 에이단조 교회번호 511 재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연주자의 입장에서 연주할 때는 이 음악이 언제 누구의 어떤 순간에 가닿을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아, 이 연주가 듣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연주자로서 감사하고 또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근데 이 곡, 모차르트의 론도는 두분 중에 누가 먼저 찾아서 듣기 시작하셨어요?
1: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0: 네.
1: 피아노를 연주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연습해 보고 그냥 그걸 막 필사하듯이 그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를 느끼면서 굉장히 괜찮다. 뭐이 죽음도 우리 일부분이다 하고 선생님이 인생 선생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는 기분이었어요.
0: 네, 세 번째 앨범 우리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음악 앨범은 다시 다운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장 좋아하셨던 햇빛이 따사로운 오후 2시에 마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1악장은 아버님 임종

후 추모 기간 동안 저희 부부를 일으켜 세워준 곡입니다. 오케스트라가 팡파르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듯한 장엄한 도입부는 마치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처럼 압도적입니다. 한낱 작은 인간인 제가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교향악 50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안드라 슈피프의 피아노 산드로 베그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아카데미 카메르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을 모두 듣고 나니까 하나의 긴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 음악에는 오랜만에 함께 외출했던 두 분의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버님의 투병을 곁에서 지켜보던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음악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다시 살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신 또 직접 목소리로 읽어주신 두 분이 지금 바로 제 앞에 계신데요. 이제 음악 앨범은 모두 펼쳐봤고, 두 분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 함께 해주신 두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올리버 샘으로 더 익숙한 올리버 샨 그랜드 씨, 그리고 아내 정다운 씨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 여러분, 올리버 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늘 라디오만 듣던 김정원 DJ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곁에서 들으며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설렙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다운 씨도.
2: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마님 작가입니다. 올리버랑 같이 아메리칸 서바이벌 책을 함께 써서 한국으로 왔고요. 타국에서 고단했던 이삿길이랑 생존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가족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 아름다운 당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영광이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0: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죠. 저도 사실 아버지를 지난 작년 12월에 떠나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청취자분들도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다 짐작하시면서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의 긴 생활을 다 정리하셨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에는 어떤 일정 또 있으셨죠?
2: 사실 아버님이 집을 직접 지어주셨을 때는 그 집이 저희의 forever home이 될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기후변화랑 가뭄 앞에서는 되게 취약하고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랑 되게 미묘한 타이밍에 아버님이 가시게 됐고, 유언으로 본인이 죽는 것은 무섭지 않지만 혼자 남을 어머니가 남는 것은 두렵다고 잘 같이 보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는 물을 찾아서 미네소타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이 서울에서 대만까지 가는 거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라지만. 그래서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위로해주신 분들을 만나 뵐수 있게 뭐 사인회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감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3: 네.
0: 고맙습니다. 두분 일정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 또잘 보내고 가시고요. 또 아이들도 함께 왔죠?
2: 네, 맞아요.
0: 네, 또일 때문에 오셨지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계속 함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로 직접 나만의 음악 앨범 들어본 특별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세 곡의 음악과 함께 가족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두 분에게 또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올리버 쌤과 정다운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미치 밀러 오케스트라의 노래로 You are my sunshin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받을 것을 아시고도 가진 모든 능력을 나누신 주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고 깨닫는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누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455장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김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적지만 이것으로 주님이 베푸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136장 찬송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전승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조이 듀엣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에바답 창단의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538장 찬송이었고요.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주 은혜를 받으려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랑비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스카이엘님께서는 안 아프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수호천사님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좋은 예감님께서도 오늘도 생명의 호흡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저의 간병인 선생님 연세가 78세인데 건강 허락하시어 오래오래 다니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이 제한은 없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네요. 최혜선님께서는 남편 이승길님, 사위 박현민, 아들 이슬기,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서 삶을 제대로 살게 도와주소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청해 주셨는데요. 브라이언 킴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이권희의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곡들 많이 쓰신 분이죠.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휴대전화 뒷번호 7544번 택시기사시군요. 나주에 도움받고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명희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미스밥 창단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철부지 오리님 남편이 운전 중에 늘 조이포유 듣는데 우리 남편 김장노님 늘 부르는 찬양 들려주시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겠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김장노님 듣고 계시겠죠? 써주신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 윌러브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게 오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신예숙님께서 정하신 곡도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2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33편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은 연합과 동거의 상급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연합하여 동거함보다 독주를 좋아합니다. 더구나 사탄의 사주를 받는 죄의 속성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연합을 파괴합니다. 또 일치를 추구하기보다 차이점을 부각시켜 편을 갈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일그러진 자화상들로 인해 연합과 동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합과 동거는 반드시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상급으로 걸어놓고 명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십니까? 거기서입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연합과 동거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젊을 때의 삶과 노년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의 손에 의해 띠띠우고 다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서로 돕고 의지하여 연합을 통한 동거의 삶, 곧 보배로운 기름처럼 거룩하고 이슬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고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섬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연합과 동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합과 동거의 삶을 위해 성령의 임재 앞에

늘 무릎 꿇고 은혜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영생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형제여 지체 말라, 곽신영의 음성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주 믿는 형제들,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란초님, 살면서 조우하게 되는 무수한 시험과 시련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겸손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문 주시고, 찬송가는 역시 깊은 울림이 있어 좋습니다 하셨어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듣고 싶다고 적어주셔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스마일님께서는 을지

훈련 기간이라 빠른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거네요. 다산동 딸기님께서는 가끔 잠 일찍 깨면 듣게 됩니다. 찬양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네요. 그럼요.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0702번께서는 광복절에 장인 어른 3년 전 먼저 별이 되신 장모님 곁으로 모시고 이번 주말에는 처갓집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부디 하늘에서 장모님과 행복하게 만나셨기를 바라주세요. 늘 감사드리고 존경했습니다. 장인 어른. 이렇게 표현하는 사위와 함께 하셨으니 정말 우리 장인께서도 행복하셨을 것 같네요. 야베스에게도 유지연의 찬양을 하얀 귤꽃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영원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함께하죠.

예수의 사건이 세상을 구한 일은 애초에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행위가 몇 개의 마을을 진동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동은 가능성의 중심이 되어 새삼 기록되고 반복 가능성의 지혜를 퍼뜨리죠. 누군가 한 마을을 온전히 구제할 수 있다면 그는 이로써 세상을 구제한 겁니다. 100m 단거리 육상 선수가 긴 연습 끝에 신기록을 세우면 그 성취는 육상협회만이 아니라 인류의 몸의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되며 반복됩니다.

김영민의 생활공부와 현명한 관념론의 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과 생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작은 불꽃 하나가 샬롬 노래 선교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서 8751번께서 청하신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패티 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멀리 멀리 갔더니 박인수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0: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마커스의 찬양을 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산동 딸기님께서 청하신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guest, be our guest, put our service to the test.
1: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기는 CBS입니다.
2: Why we only live to serve. Try the great stuff.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준 일부입니다.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소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창문의 모서리는 네모나지 않고 둥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을 날 때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뾰족한 모서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창문의 모서리가 둥근 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말끝을 부드럽게 다듬어 건네는 거.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그런 여유를 좀 더 내보면 어떨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양과 함께 출근 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남옥 러버님.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항상 이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와, 뿌리님.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시간. 최고인데요.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는 이쪽이에요.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음악 FM,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에요. 감사히 찬양 따라 부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아침 고맙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미소님. 벌써 일 시작하셨어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였습니다. 장국영 사랑이님 신청하신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듣겠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쉬고 출근하셨대요. 대장암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을 때 예전에 사연 보냈을 때 소개가 되어 감사했어요. 계속 쉬다가 여러 군데 떨어지고 이제 한 군데 합격해서 오늘 출근합니다. 좀 힘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몸도 마음도. 몸은 수술받고 회복하면서 힘드셨을 테고 또 마음은 새로운 일자리 구하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 또 힘드셨을 텐데 예, 새 출발, 네, 새로운 직장 출근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물론 두렵죠. 잘 모르니까. 근데 막상 일 시작하고 겪어보니 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이런 직장이면 좋겠네요.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의 장국영 사랑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미국의 케빈 드영 목사는 책 미친 듯이 바쁜에서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옵니다. 첫째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죠.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두 번째 특징,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셋째, 영혼의 부패가 감추어집니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뿌리는 바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한 달에 하루를 고요한 날로 정하고 종일 침묵과 기도, 써야 할 편지를 정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하루의 안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미친 듯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의 바쁨이 초래하는 세 가지 위험

8월 20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묵상과 찬송의 시간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4379님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하는 시간인데 감사를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부족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강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게다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이순꿀님, 아 지금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와서 거리도 멀어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셔서 일이 됐네요. 아쉬움과 부족함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채워갑니다. 묵상과 찬송, 말씀, 소통,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멀리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동나무님 좋아하는 곡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초록이님께서는 어릴 적 고등부 찬양대에서 주기도문송을 처음 접했는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다고. 예, 정민아의 Amazing Grace 토요일 아침.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으로 1부 닫겠습니다. 2부 와 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시고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2부 순서 이어갑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 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 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기

0: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승진 기회를 정중히 거절하는 직장인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요즘 직장인들은 그 기회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꽤 현실적인데요. 승진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과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관리자가 되는 순간 워라밸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하는 거죠. 워라밸이 중요한 만큼 주말은 숨 고르기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고민은 잠시 접어두자고요. 잘 쉬는 것도 다음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0: 8월 22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로 시작했습니다. 숨 고르기 좋은 주말, 혹시 고민 있으시더라도 잠시 접어두시고 푹 쉬시고 또 다음 주 준비해 볼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 1566 세라하임.
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누워서 계속 듣고 있어요. 음악이 상쾌하게 하루를 열어줍니다. 마리사랑님과 함께한 두 곡,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티켓 투 더 문, 그리고 5593님 신청곡이었어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데이사 넘버스 들으셨습니다. 5524님, 중국 닝보에 출장 와서 그 여하로 모닝콜 맞춰놓고 상쾌한 아침을 맞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개었습니다. 와, 중국 출장을 위해서 또 중국 날씨도 5524님께 맞춰주는 느낌? 오늘 출장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바늘꽃 그림님은 출근 시간이 빠듯해서 뛰었습니다. 헐떡이는 숨 고르며 그 여아 들으며 알바 갑니다 하셨는데 한숨 돌리시고요. 숨 고르시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와일드 체리의 Play That Funky Music, 그리고 7594님 신청하셨어요.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That's the Way I Like It.

소리가 들립니다. 더울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여름이 빨리 지나길 기다리지만 막상 여름이 지나는 소리가 들리면 왠지 아쉽고 또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 여름은 워낙 더웠어서 막 40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 끝나면 시원하기만 할줄 알았는데 여름 또 끝나가니까 섭섭함도 남는 거예요. 참 미련이라는 게 아무리 힘든 시간에도 조금씩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여름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의 끝자락을 또잘 잡아 보셔야 되겠죠? 1895님 매일 출근길에 들으면서 무거운 출근길 가볍게 전환시킵니다. 요즘에는 가요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신청곡 보내봅니다 하셨는데요. 유리상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좋네요. 그리고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브랜디의 I Do It For You, 브라이언 아담스의 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이었고요. 5395님 신청곡이었어요. 그 전에 토니 브렉스톤의 I Don't Want To는 5802님께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5003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0: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8760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드립니다.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크루즈 달고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0: 1544-7575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마음껏.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마녀삐아님께서 아, 이 노래는 여름에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여름 끝난 건 아니니까요. 여름의 끝자락을 션 킹스턴의 뷰티풀 걸스로 누리시죠.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이고요.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제이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775님, 더워서 운동 안 했는데 오랜만에 계단 오르기 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2부 첫 곡으로 응원해 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금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did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셰릴 크로의 All I Wanna Do 그리고 메레디스 브룩스의 Beach.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듣던 두 곡이었어요. 3835님 가족여행으로 춘천 가는 중입니다. 다들 여행 가는지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길은 밀리지만 주디의 상큼한 목소리 들으며 상쾌하게 가는 중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길이 밀려도 천천히 느긋하게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노석봉님은 어디 가실까요? 딸이 열심히 고속도로 운전하고 저는 뒷자리에서 토스트 먹으면서 함께합니다. 아, 사장님처럼 쫙 토스트 드시면서.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뭐하면서 듣고 계신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웨스트라이프 머라이어 캐리의 Against All Odds 그리고 해맑은님 신청하셨어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빌리 아이리쉬의 Bad Guy 들으셨고요. 그 전에 0206님 신청곡이었어요. 알렌 워커, 이슬린 솔헤임의 Faded, 빌리 아이리쉬의 Bad Guy.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바오로님, 밤샘 근무 마치고 9시 퇴근 기다리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남들은 주말이지만 교대자는 오직 주간 야간 교대로 근무할 뿐이죠. 퇴근 전에 잠깐 사연 남깁니다. 밤새 너무 고생하셨네요. 남은 주말은 푹 쉬면서 편안하게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카메온님은 제법 선선하니 이제 가을 느낌도 납니다. 좀 이른 감도 있지만 단풍이 울긋불긋한 시원한 가을도 상상해보게 됩니다. 하셨는데요. 공이 이사님도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발라드가 듣고 싶어진다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 규현의 광화문에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가을을 조금 미리 상상해보며 규현의 광화문에서 같이 들어볼까요? 그리고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이어서 보내드려요.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규현의 광화문에서에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진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 하늘님,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100만 년 만에 딸이랑 여행 와서 삿포로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습니다. 수신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종종 오거든요, 이런 사연. 해외에 가서도 그대와 여는 아침 레인보우로 잘 듣고 있다. 이거 해보고 싶으셨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챙겨서 들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진짜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삿포로에서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세요. 9791님, 주말 아침 학원 라이드 하려고 미리 내려와서 주차장입니다. 이제 수능 88일 남았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아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바심나고 애태우면서 보내고 계실까 싶어요. 함께 하시는 9791님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4478님 신청곡이에요.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 보내드립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0: 일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0702님, 와이프 별명이 늘 당차고 활기차고 엉뚱해서 N인데요. 3년 전 장모님에 이어서 얼마 전 아버님도 멀리 떠나셔서 웃고는 있는데 힘든 날일 것 같습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권진아의 위로 청하셨어요. 웃는 얼굴이어도 속은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 있으니까 잘 견뎌내실 수 있을 거예요. 0702님 신청하신 권진아의 위로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데스크테리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상을 뜻하는 데스크 그리고 인테리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책상 위의 공간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업무 공간도 개성대로 꾸미는 거죠. 집중을 돕는 차가운 색과 안정을 주는 따뜻한 색의 소품을 적절히 섞거나 또 조명을 세팅하고요. 복잡한 전선을 시야에서 감추는 것만으로도 뇌의 부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